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해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굉장히 위축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약함이 자꾸 도드라지면서 뭔가 작아지고 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강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약점이 있다고 우리가 위축될 게 전혀 없다는 것. 약점 없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다는 것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보는 그런 아침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호시면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씨, 영숙씨, 차미경님 함께하고 있고요. 1964님, 골드사이즈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경화씨도 입장 맞춰주셨고 하창수 9507님, 정병숙씨, 수아와와와 정수아, 박병현, 이병진, 김인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현이 누나도 오셨어요.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9분 뿜뿜 라디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출발해 봅니다.

찬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에 이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커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 뻥뻥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 선물까지 챙겨드립니다.

수기 병수기 정병수기. 뿜뿜 두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되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 오랜만이네. 이 찬양 좋다 좋다 승기승기 증승기씨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었던 그런 찬양들을 또 오랜만에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 찬양 굉장히 또 좋아하는 DJ이기 때문에 곧 잘 틀어드립니다. 예, 귀를 쫑긋 하시고 또 옛날 찬양들, 추억의 찬양들 또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예, 신청 남겨주시면 그날은 못 들려드려도 모아 찬양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우, 김기씨 예,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공금 오기씨 함께하고 있네요. 1040님 지난 6월 3일 200명이 넘는 새 친구 어린이가 63 창원 어린이 대축제를 찾았습니다. 창원 왕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아이들을 섬겼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의 여운이 오래가네요. 근데 PD님 왜 안 오셨어요? 다들 기다렸는데 라고 계셨습니다. 예, 앞에 쓱 지나갔는데 앞에 쓱 지나갔는데 못 보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건 현장에는 미처 못 갔고, 그래도 이렇게 후기 영상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왕성교회에서 또 지역의 어린이들을 또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 기쁜 얼굴들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기쁜 얼굴들이어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우리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권사님의 그 떡볶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거 못 먹어봤네. 참아 가지는 못해가지고 못 먹어봤어요. 예, 다음번에 또 어떤 기회가 생기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떡볶이 하신대 하면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40님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정병숙씨 일하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비가 그치고 산봉우리가 음무가 가득하네요. 운치 있는 월요일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은혜들 뿜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니 어딘데 일하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산봉우리의 음무가 한가득. 산봉우리에서 예, 하시는 분이 아니군요. 그냥 그 저기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해를 했네. 산에서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약간 신만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정병수 씨, 산은 언제나 보이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운치 있는 그런 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 이렇게 비 오는 날이라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 비 오는 날이라고 막 축축 처지고 막 힘들어 죽었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이게 더 힘드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 비가 오는 걸 뭐 어떡합니까? 예?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와? 그런다고 비가 갑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경을 마주하는, 환경을 대하는

0: 내가 바뀌어야 된다.
1: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울적한 감정이 틀린 건 아니죠. 예, 울적한 감정이 틀린 건 그건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나의 내가 뭔가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이거는 또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적당히 울적해 하시고 적당히 촉촉해 하시고 이렇게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넘겨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창수 신청곡 모아서 썸머 스페셜에 틀 거죠? 아니요? 아니요. 썸머 스페셜은 DJ가 본격적으로 토크하는 시간이에요. DJ랑 여러분들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음악 틀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 틀 시간이 없어요. 예. 뭐 오해가 있으시네? 네. 예. 그 썸머 스페셜에 찬양만 쭉 틀어놓고 또 어디 갈 거죠? 예. 아닙니다. 저희 PD들 안 그래요. 예. 더욱더 여러분들을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으로 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178-6843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평수 씨 첫 출석해봅니다. 그렇네요. 예, 새싹 달고 오셨네. 잘 오셨어요. 첫 출석 대단히 환영하고 새벽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시작을 뿜뿜과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뿅숙씨 예, 빵빠레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 잘했어. 예, 너무 잘했어. 아주 그냥 예. 오늘 또 새싹으로 첫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격하게 좀 환영을 해드릴 테니까 격한 환영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환영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도 출석 체크 안 한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날 한번 해봐야지 뭐. 예. 이렇게 뭔가 약간 조금 판이 깔렸을 때 조금 덜 어색할 때 나만 혼자 이렇게 쓱 처음 오면은 조금 부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한 200만 명 정도가 갑자기 예 뭐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 이분 왜 새로 오셨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쓱 묻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이병옥 혹시 나는, 예, 부르지 않았나요? 예. 이병옥 씨, 예, 대단히 환영한다. 이병옥 씨 참 좋아해요. DJ가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이병옥. 대단히 감사드리고, 설공 씨, 새싹인 척. 고맙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새싹 같아요. 우리 설공이 새싹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는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또 그 여러분들이 도전 의식이 없어요. 네, 미션 드려야죠.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행시 새싹으로 달려가 볼게요. 네, 새싹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건 뭐 코너라고 할 것도 없어. 예, 그냥 쓱 넘어가는 겁니다. 예, 새싹 이행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싹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함께 달려가죠.

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은, 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어요. 아, 제목이 그, 아, 아직 가제예요. 예, 그게 뭔 소리냐? 이게 방금 찬양이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만든 찬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을 일단 가제로 하나님의 사랑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 찬양 뭐예요? 네이 뿅에서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안 나오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싹이행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싹이행시 오늘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새싹이행시 어떤 분들의 작품들이 도착을 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코너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거. 자, 새싹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새싹 다음은 뭐예요? 싹 트고 봉우리 달아요? 네. 글쎄, 하창수 새싹하니 생각나는 찬양이 뭐더라? 싹 드네. 실패입니다. 아, 0597님 새롭게 하소서. 싹 다 태워버리고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했어요. 4316님 새싹이 싹 드네. 싹 터요. 주님의 섭리로. 네. 이찬영 새록새록 피어나고 싹 트는 사랑. 어우야. 2999님 새 나라의 어린이 싹이 돌았네. 예. 그런 말씀 마세요. 자, 더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조평래 새로 산 바가지 싹 바가지. 김미영 새롭게 하소서 싹 쓰리 뿜뿜 듣게 하소서. 예. 아, 5806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나의 신앙의 삶을 싹 틔우게 해주신 복음 씨앗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해봅시다. 예,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더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병옥 새벽부터 우리 싹 씻고 빛나는 오늘부터 들어봅시다. 일찍 일어나야 될걸? 이평호, 빛나는 오늘 우리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한 5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싹 씻고 6시부터 정갈하게, 예, 앉아가지고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성병수 씨, 새 하루 주신 주님 찬양

하고 감사하니 싹싹 스타드머스 now. 아야 귀엽다. 싹싹 스타드머스 now 귀엽다. 성공. 오늘 심사 기준이 내 마음이에요. 예, DJ 마음이야. 예, 싹싹 스타드머스 now 너무 귀엽잖아요. 예,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씨 새 마음을 주시는 싹싹 깔아주시는 하나님 사랑. 갈긴 가는데 아주 그냥 싹 깔아버리는 거야. 예, 싹 깔아버려. 김기 성공! 자,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설공스, 이 정도면 버튼이 B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공 있고요. 로이스, 새롭게 싹, 싹둑 잘랐어야 해요. 네, 인증샷 없어서 실패. 하창수, 새벽 방송 들었더니 싹, 싹이 올라와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숙 김기씨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성함 부탁해요. 다모리스가 선행합니다. Trust and Obey. When we were...

라펌펌 라디오 6월 8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6분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세요. 2506님 시험 준비로 충북 영동 가는 길입니다. 어려도 평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예, 시험인 거죠? 시험 준비. 예, 시험을 준비하러 충북 영동까지

가시는 길이시라고요? 예, 특별한 시험인가요? 어떤 시험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대서예가 굉장히 궁금꾸러미예요. 궁금꾸러기. 예,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험이길래 충북 영동까지 가는 걸까? 예,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터트물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2506님도 함께 하고 있네요. 아, 5806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아, 이거 이행시 하신 거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행시 했던 거였어요. 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보내셔가지고, 저는 그냥 문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승계승계 증승계씨. 아, 비 오면 너무 좋아요. 세차도 하고 몸도 씻고, 예, 계속 빗물에, 예, 샤워하시는 우리 승계승계 증승계씨. 예, 축복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 항상 예, 운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훈이 이승훈이 아산 현재 온도는 22.1도입니다. 구름 잔뜩 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저희 쪽의 상황도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있는 이곳 경남 창원시 도대로 147 이곳은 현재 기온 20도 예, 지금 머물고 있고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다음 1시간 동안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질지수는 27 수준이고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4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수량은 2mm. 예, 그만할까요?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도는 90%. 그만해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예. 자,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우리가 이렇게 전국 각지에 우리 뿜뿜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포터들이 그때그때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전국의 각지의 어떤 소식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넷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요즘은 온 세상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알려가시지 마시고 인터넷을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추억의 찬양이죠. 다시 달려갑니다.

0: 찬양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브라운 월십이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1: 그리고 두려움 일 전에는
0: 윤이 윤이 박윤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땅에 굽히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0: 자, 우리 감희정님 어제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데 뿜뿜 하려다가 참았습니다라고.

0: 자, 이번 달에 지금 식당 그 봉사가 있는 달이어가지고 저희 전도회가
1: 이렇게 노래합니다.
0: 다음번에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고무장갑 끼고

0: 내가 좋아하는 건 유지태 아니죠? 김지태예요.
1: 국에서 남까지 행복의 잔치.
0: 정복영.
1: 아멘.
0: 새싹 이행시 끝났습니다.

0: 아, 제가 출석하는 교회 비밀이라고 했더니 이병욱 씨가 건대 지하 교회 다닌다고.
1: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주께 부르십니다. 주님 가슴이시네.
0: 이북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0: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아, 가실 거면 어디 가시는지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하시든가.
1: 한 주가 된 우리를 통해 행복의 삶.
0: 잠시 후에 만나요.
1: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0: I will be back.
1: 할렐루야.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입추에 여지 없이 꽉 차버립니다. 이때 어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제사함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습니다라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능력 보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있는 어떤 행동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적의 자리로 이끈 이 믿음의 모습,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그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시작하죠. 이웃에 중풍병 환자가 있는 그런 이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서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이 중증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게 했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도록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지 사실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그런 장벽을 극복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에도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중증 뇌졸중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죠. 당시 난치병 중 하나가 바로 이 중풍병인데 그것도 중증이니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을 것이죠. 이 상태에서 무슨 우리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타게 하는 것이라고 마치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니 그 예수가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또 우리가 데려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패배주의적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패배주의나 이러한 경험적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죠. 그런데

0: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마음이 된 것이죠. 여러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관습과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 하나됨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누려고 하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됨의 결과가 일반적인 하나됨의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할 때 메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죠. 힘없이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사람을 들어올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 어디서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랬어요. 여기 제거해버리시고가 아이로인데요. 번역에 오류입니다. 제거가 아닙니다. 들어올리시고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서 햇빛을 못 봐서 열매를 못 맺으니 햇빛을 많이 보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것이 이 말씀, 이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거하는 분이 아니고 들어올려서 은혜의 햇빛 앞에 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 중풍병 환자를 들어올려라고 할 때 아이로 한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손길로 사용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됨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살리는 주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힘겹게 어렵게 주의 품에 있지만 열매라고는 열 수 없고 어떻게 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걱정인 이들을 들어올려서 햇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에 또 다른 의미의 중풍병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 하나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3: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3: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2: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0: 아버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의 통치만 따르게 하소서.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열고 닫으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에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 안의 신앙전수와 영적 역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을 향한 온갖 유혹의 손길이 끊어지게 하시고 선한 습관과 믿음이 심기게 하소서. 3040 세대 가정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게 하소서. 순결하고 건강한 부부로, 자애롭고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로,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자녀로 세워주소서. 가정을 허무는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소서. 불황 속 감당하기 힘든 가계 부채와 물질적 고통으로 눈물 짓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2부도 뿜뿜 두 글자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드리는 뿜파고가 열리라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 바라겠습니다. 러이띠, 우병옥씨, 하창수씨, 박주혜 2부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1부에서 그 시험 준비 때문에 그 충북 영동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분, 무슨 시험이길래 충북 영동까지 가시냐라고 DJ가 질문을 드렸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예, 연락이 왔고 그라운드 골프라는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크 골프랑은 또 다른 거래요. 그라운드 골프라고.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그 파크 골프 다르고, 그라운드 골프 다르고, 게이트볼 다르고,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다른 건지, 저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파크 골프는 난리거든요. 네, 그라운드 골프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북청이 누나 입장 김대성 우리 부점장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지금 출석 체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써니스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글자만 뿜뿜 두 글자를 보내신 예 우리 김대성 부정장님 사랑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김수선 씨 그리고 이 에리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 계속해서 기다려보면서 오늘 행복백화점이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행복백화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또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보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달려갑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

0: 더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1: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뿜뿜 라디오 월요일 2부 코너 행복 100% 점점점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그 사랑이 흘러
1: 간다. 행복백화점
0: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하나바다 행복백화점과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가 점자님, 김대성 부자님 나와주시죠.
2: 네, 나눔의 행복 바로 이마다 알겠습니까? 점장 서창가 그만 느끼러 왔습니다.
1: 네, 성령의 담비를 듬뿍 맞아서 축축한 남자 성단 김대성 함께 왔습니다.
0: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나 싶었는데 네. 이분이 또 오셨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Yeah. 자,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남자, 경기도에서 오는 남자, 우리 알즈너의 김종호 이사님 오셨습니다. 아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김종호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2: 아 이사님.
0: 예, 우리 아 이사님이 또 오시자마자 우리 행복백화점에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좌우로 지금 고개를 계속 흔들리시면서 야, 이 양반들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시면서 신기해하면서 바라보셨는데 곧 이사님도 그렇게 되실 거다라는 말씀
2: 많이 물들었어요.
0: 예. 지금 이제 뭐 즐기세요.
2: 그래요?
0: 누구보다도 즐기시는.
3: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예. 그냥 즐기는 게 예. 답인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지금 잘 따라오고
0: 잘하고 계세요. 예.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2: 그대로
0: 계신다.
2: 와요.
0: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원래 이걸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닌데 저희랑 어느새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우리 동행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행복백화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우리 점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2: 예, 우리 장원극동방송이 자랑하는 행복백화점 이제 뭐 12여 년의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쭉 달려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 가족들과 함께 물품 나누는 코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으로 그냥 물결이 치고 흘러가서 이게 이제 흘러가는 방송 맞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함께 물품을 나누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기증과 필요로 나눔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안아줄게 받아가라. 하나님의 안아받아 방송 바로 행복 백화 점.
0: 자,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 샵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달려오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0: 자, 무엇이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백화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볼까요?
2: 예, 다같이 문고리 잡고 6월 8일에 문을 엽니다.
1: 열어

0: 열어요. 제발 먼저 열지 마. 내가 열게 니는 뒤따라 들어와.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아리사님 같이 열어 열어요. 웃지 말고 열어요. 열어 열어 열어요. 부정자 한 번 더 열어.
1: 작은 문으로 열렸습니다.
2: 자, 오늘도 행복한 동행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백화점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어서 어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나누어요. 자, 행복한 동행 그 고정으로 매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이분들의 물품들 먼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 청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3: 자, 고정 청수 쭉 달린 다음에 오늘도 우리 한 달 만에 나타난 남자 우리 아리사님께 오늘 몇 청까지 갈지 오늘 본인도 뭐 하나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2: 부담 한번 쓱 지워드려야죠.
3: 한번 지워드려야죠. 우리 양쪽에서 그냥 곰 두 마리 쓱 올려드리는 방송.
2: 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이 커지는 우리 부동장님 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자, 고정 청수 이분들을 만나봅니다. 기증 1 재능기부 피아노절 이성우 집사님의 저열이 기다리고 있고요. 기증 2
4: 예, 김명찬 집사님께서 역시 피아노 조율 재능 기부 해주신답니다.
3: 기정 3
5: 찬송과 성경 복음성과 PPT 파일을 드립니다.
3: 기정 4 부점장 건데
6: 요게 연달아 내가 해야 된다고? 어라 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오디오 파일을 드립니다.
3: 드립니다. 기정 5 낡은 성경책 오디오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천으로 입혀드리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정 6
4: 예, 성경책에 나도 질 수 없다 가죽 옷을 입혀드립니다.
3: 네, 두 분이 옷 입혀드리고요. 함께 불러요. 기정 7

0: 몇 개고?
1: 2kg
0: 몇 개고?
1: 두 박스
0: 오대로
1: 개척교회 미적교회 대상으로 드립니다.
0: 기증 8 믿음의 기업 조아세이프티에서 매주 안전한 한결레 드리고요. 기증 9
2: 네, 힐스핸드에서 시골교회 개척교회 수리해 드립니다. 실비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기증 10
1: 청년 배달부 권용건 집사님께서 매주 1회 주유권 5만원 드립니다.
3: 예, 매월입니다. 매월. 매월이고요. 예.
1: 미안해요. 예.
3: 이번에도 부담을 확 지우시네. 예, 매월 1회.
0: 저번에 권 집사님하고 친한데도.
1: 갑자기 청년 배달부라는 단어가 예. 생각이 안 나. 권.
0: 아, 그래서 또 우리 방송 사고 날 뻔했구나. 기증 11 거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 정기누전 등교체 우리 개척미래 자립교회 사택에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면서 또 유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기증 12
2: 예, 창원 김해 전 지역에 영어 어리 놀이 아이고 영어 놀이 인형극
0: 네 안 예, 보셨구나.
2: 재능 기부해 주신답니다.
3: 아이구가 너무 예 깜찍했네요. 예 아이구.
1: 오늘
3: 예,
1: 아이구가 와서 그래요.
3: 예, 생방송 중인데 아이구.
0: 아이구 인형극이라고.
3: 예, 깜찍했습니다. 예.
0: 잘했어요. 기정 10성.
1: 에리에리 이에리님께서 기능성 치약 3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서 기정 14. 히스핸드에서 쌀 10kg 매달 맞죠? 매주인가요?
3: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0: 매주 드리나요? 예. 어우, 매주 드리네요. 쌀 10kg 고정으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고정 청수 기종 15.
2: 예, 용원에서 샌드위치 10,000원 상품권을 매주 두 장 드린답니다.
0: 아, 매주에 강력한 예. 액센트를 붙이는 거 보니까
3: 우리 아리사님이 시작하셨었거든요.
0: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제가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와가지고
0: 예.
2: 매주 주유권이라고 했다가
3: 예. 예. 그분이 실제로 매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2: 예. 그래서 예. 계속 이게 전염이 돼서 부정당까지도 예. 그렇게 아. 전염이 되신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예.
1: 매주 하고 싶어요.
0: 예. 그래요. 뭐 매주 하면 좋죠. 좋은데 또 이분들의 또 부담감을 들어드려야 되니까
3: 예.
0: 그래도 또 이분들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매주라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3: 아니 정말로 저는 바라건대 우리 매 이렇게 매주 고정으로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0: 예.
3: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셔가지고 어. 풍성해지셔가지고 매월 하시는 분들도
0: 매주로.
3: 이제는 매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하시고
0: 아멘.
3: 이런 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0: 아멘 아멘.
3: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0: 우리 매주 고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증해 주시고 사랑을 네. 흘려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복백화점 오늘의 이제 기증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아리사님의 목표 청수 발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리사님, 오늘 6월 8일 뭐 계산해온 거 있나요?
2: 68층.
0: 아,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1: 그러니까 너무하네.
3: 계산 안 해봤고요. 예. 저번 달에 아마 31층을 했다가 네. 미쳐 다 못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랬나요? 우리 예. 기억이 없어요.
3: 31층으로 다시 한번.
1: 아, 재도전. 아,
0: 다시 한번 재도전을.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리사님이 재도전하면서 예. 그럼 또 우리 아리사님의 또 발교정구가 기존 16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면서 이번 달 다녀오신 보고까지 듣겠습니다. 아리사님 기정 16입니다. 자, 발교중구 아리사님의 교중구 두 분께 드리는 거죠?
3: 예, 네. 두 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번 달에는 공교롭게도 한 분께만 한 분만 만나고 왔습니다.
1: 그랬군요.
3: 예, 55세 김해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1: 예.
3: 이분은 하루에 4시간을 서서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피곤할 때는 발바닥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서서 일하시는 게 매우 힘드신가 봐요.
0: 예. 예.
3: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발바닥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발 교정구 맞춰드리고 아마 오늘 정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요. 2월 달에 예. 소개시켜 드렸던 진순이 집사님, 그 부산 지역에 예, 계셨던 예. 집사님이신데요. 이분 그때 사연을 기억을 해보면 한 100m 정도 걸어야 그다음부터 걸을 수 있는 너무 좀 걸을 때 힘들어 하셨고, 그다음 왼쪽 다리 좀 저림이 많이 발생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제공해 드린 다음에 꾸준히 걸으시니까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0: 예, 다행입니다.
1: 그래요.
0: 예.
1: 참.
0: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 발 교정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예. 많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까지 예.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1: 그래요, 맞아요. 예.
0: 자, 이번 달도 발 교정구 두 분께 제작을 해드립니다.
3: 예.
0: 예, 무상이에요.
1: 네, 예.
0: 예, 무상입니다. 우리 알즈너가 또 이렇게 저희 후원을 해주시는 거기 예. 때문에 두 분 신청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끔
0: 예.
3: 이렇게 가서 만나 뵈면요, 다들 이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이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 예.
3: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러니까.
3: 예. 여기 창원 극동방송에서 뿜뿜 라디오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0: 그렇습니다.
3: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니까 신청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그 현재 상황과 함께 또 신청을 사연과 함께 남겨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두 분께 발교정구 우리 알즈너를 연결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리사님.
3: 네. 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기증 17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 예.
0: 17층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예. 이제 17층에 또 기증이 올라왔습니다.
0: 아, 올라와
1: 기증 있군요.
0: 17.
1: 자, 우리 의령의 딸 우리 김선희 집사님. 예, 두유 제공해 주셨던
0: 네, 예.
1: 집사님께서 세탁기.
0: 오!
1: 아우. 세탁기 깔끔한 거 한 대랑
0: 예.
1: 또 냉장고.
0: 오!
1: 예, 냉장고도 청소를
0: 세탁기에 냉장고.
1: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걸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 지금 그 이사를 간 집에
0: 예.
1: 또 새로운 집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이제 빨리 가져가셔야 된다고 본인이 이제 이걸 빨리 가져가실 분을 이제 선정해 주시면
0: 그렇군요.
1: 얼른 가져가시면 좋겠다.
0: 예.
1: 라고 해 주셨는데 집이 아마 의령 쪽이니까
0: 예, 예, 예.
1: 예, 의령에서 아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바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네.
0: 세탁기와 냉장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흔치 않은 품목인데 자, 받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 노래 한번 부르네.
0: 예.
2: 어디로 보낼까요?
4: 여리 보내
1: 저리 말고.
0: 아, 좋네요.
1: 요거 똑 들어야 돼. 아, 네.

0: 자, 기증 18. 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보내온 기증입니다. 본인 집에 깔끔하게 사용하셨던 피아노.
1: 피아노.
0: 예, 네, 피아노의 그 대명 브랜드사 있잖아요.
1: 예.
0: 그 S사 거. 네, 아주 그냥 소리가 이크 이크 나면서.
1: 아, 좀 맑은 소리가 난다는.
2: 저 이크는 피아노 아닌가요?
0: 아, 그 이 피아노는 달라. 이 피아노는 S사에서 이크 이크 이러면서 소리가 잘 난다는. 아름다운 88 건반. 어, 좋아요. 요 88. 피아노를 기증을 하시겠다는데, 그냥 이렇게 요즘 많이 처분하잖아요. 그냥 주기에 너무 아까울 만큼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권사님, 지금 현재 김해중앙교회 권사님이신데,
1: 예.
0: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고요.
1: 아, 오늘 기증 맞네요. 예,
0: 기증 19.
1: 19입니다, 19.
0: 아, 이거는
2: 이야,
0: 굉장히
2: 이렇게 비싼
0: 큰 건데, 일반 러닝머신 아니고요.
1: 네.
0: 전문가용. 전문가용이라고 말하면은 그럼 뭐 어디 전문가만 뛰나요? 아니고 가정용인데 전문가용이라고 할 만큼 가격대가 700만 원.
1: 오!
0: 예, 700만 원이니까 그냥 그 제가 우리 부점장님하고 한번 봤거든요.
1: 예.
0: 얼마나 좋은지.
2: 이게
0: 봤는데.
2: 거의 완전 화계 장터예요. 러닝머신에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어요. 와, 이 완전
0: 아, 그렇구나.
2: 나는 진짜 또... 러닝머신 뛰면서 있을 것은 다 있고요.
1: 그래요. 러닝머신계의 화개장터.
2: 아, 예. 확실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부피가 예. 있다 보니까
1: 그쵸.
0: 혹시 필요한 분 우리 뭐 교회들 중에 이런 거 좀 놔두고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좀 복지를 위해서 한번 쓰겠다 하시는 분이면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것도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안에
1: 예.
0: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을 찾거든요.
1: 아, 그럼 내일이네요.
0: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목요일에는 새로운 분이 이사를 들어와서
1: 그렇군요.
0: 어서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1: 예.
0: 이거 혹시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니까 이걸 왜 이분이 주시냐면 우리 방송에 대해서 좀 여러분 중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 그 말모이 거기 마켓에
1: 야,
0: 안 내고
1: 거기에 올리시면은 뭐 몇 백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고 이러니까
1: 예.
0: 이분이 그냥 흔쾌히 그래서 이분이 그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1: 예.
0: 그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TV 주셨잖아요.
1: 예, 예.
0: 그분이거든요. 그 TV 가져갔어요.
1: 그 지역이 어디십니까?
0: 지역이 부산 서면.
1: 서면.
0: 네.
1: 예.
0: 그쪽에 그 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집 주소랑 그 출입구 비번이랑 이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차만 가져가시면 딱 짓고 오면 되니까
1: 예.
0: 성인 장정 한 4명 가야 될 것 같은
2: 맞습니다.
0: 네, 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고가의 러닝머신이 지금 기증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어요.
0: 네.
1: 자, 기증 19층까지 또 올라와 있는데요. 또 있습니까?
0: 요까지 현재 예. 예. 지금 나와 있는 러닝머신까지
1: 자,
0: 나와 있고요.
1: 그렇다면 자, 다음 기증 또 기다리고
0: 기증
1: 있습니다.
0: 20.
1: 예. 20입니다. 기증 20. 네.
0: 자, 부점장님 뭐가 올랐나요?
2: 공사님께서
0: 예.
2: 선물용 새 성경책 세 권 기증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광양의 유건욱 목사님.
0: 아, 우리 유 목사님 오셨나요?
2: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1: 성경책을 세 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더불어서 필요 물품까지 올려주셨어요.
0: 아, 맞네요.
1: 예, 목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이 필요하다.
0: 이동식 에어컨.
1: 예.
0: 예, 예. 자, 이동식 에어컨까지 필요한 우리 광양 유건욱 목사님의 기증 물품 성경책 3권 새겁니다.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물품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증 20층에 머물러 있는 중에 자, 21층이 또 올라옵니다. 기증 21.
1: 21입니다.
0: 자, 우리 축복이 대디님께서
1: 네.
0: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차에 차량용 소화기 한 대를 기증하겠습니다.
1: 야, 고맙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곧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 꼭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이 대디님이 미리미리 챙겨두시라고 소화기 한 대 기증해 드리고요. 기증 22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1: 예, 기증 22. 네. 아직
0: 아니 우리 안희사님 뭐 할 얘기 없습니까?
3: 제가 아까 네. 전에 점장님께서 준비를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당황이 됐는데
0: 네.
3: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예. 그래요.
3: 근데 기증 21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0: 아, 그래요?
3: 생각해 보니까
0: 네.
3: 회사에
0: 네.
3: 차량용 소화기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3: 예.
0: 그 회사에 쓰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 하나가 여분이 남아가지고.
0: 어. 예.

0: 창고에 안 뒀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3: 그러면 차량용 소화기 한 대를
2: 예, 기준이었습니다.
1: 그러면 예. 기준 22입니다. 아리사님의 차량용 소화기. 예.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연관되는 게 나와야 생각이 떠오르는. 예. 그 위에 거는 혹시 연관되는 거 없나요? 뭐 다른 거 피아노 위에서부터 쭉 한번 봐요 보고
3: 지금 연관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0: 본인이 작은 방에 있는 거
1: 본인이 31층 가야 되니까 예. 지난달 실패를 오늘 메꾸고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우리 아리사님은 오늘 뭐 밝혀준 것도 냈고 소화기도 냈고 세 개나 냈으니까 뭐 괜찮아요.
3: 보내드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보내드릴 뻔했어요.
2: 살아서 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자 필요물품들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 계시고요.
1: 네.
3: 아 러닝머신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1: 그래요?
3: 예.
1: 아, 그러면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가져간다 해놓고 또 안 한다 이러면은 예. 상당히 곤란한 장면입니다.
3: 예, 예,
1: 그래서 예 하신다 그러면은
3: 자 위치가 어디라고요? 부산 서면입니다.
4: 부산 서면. 네, 러닝머신 위에 서면.
1: 어, 예. 여기 주차도 괜찮아요. 어, 야, 왜 그러니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다. 이거 지금 보내야 돼. 러닝머신 있는 위치는 부산 서면인데
3: 예.
1: 저희가 가 보니까 주차도 그 아파트 마당에
3: 네, 주택 앞에
1: 놓고 예.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요.
4: 그렇죠.
1: 그래서 가져가시긴 좋은데 아파트에 2층이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 끄집어 내고 가져 나오고 할 때 조금 이제 인력이 가셔야 된다.
3: 아 그렇습니다. 예.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1: 차는 예. 제 생각에는 그냥 1톤 봉고차가 가면 될 것 같아요.
3: 그래 용달이 가야 되겠네요.
1: 예예. 예. 그러면은 딱 짓고 가면 예, 예, 좋겠다 예. 싶습니다.
3: 뭐 SUV 안 됩니다.
1: SUV 안 돼요.
3: 아, 예. 저기 그 뭐 저기 승합차도 안 될 것 같고
1: 안 돼요. 지붕 다 뚫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크기가 좀 있고
3: 예예 예. 용달로.
1: 근데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거 정말 고가예요.
3: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1: 예, 예. 예, 정말 그 러닝머신 패드 위에 둘이 서서 뛰어도 될 만큼 아주 그냥 널찍한 것이 그냥 그 앞에
4: 마라톤
1: 그
4: 연습하기 딱 좋아요.
1: TV 예. 나오고요. 예, 예. TV 나오고 다 있어요. 뭐.
3: 예,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여기까지 완전요. 자. 그러면 일단 가지러 오신다는 분 있으니까 예, 예.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정 23층 기다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없나요?
3: 아, 그 러닝머신 언제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1: 화요일.
3: 예,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예. 예, 일정을 잡으셔야 된다.
4: 구경 한번.
1: 거기까지 해라 이제. 예. 다 했다 이제.
3: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
3: 예.
1: 자, 갑니다. 계정 23. 아, 이걸 지금 축복이 대디님이 네. 올려주는데 매월 한 번씩 예. 건강 기능 식품을 예. 한 제품씩.
3: 일단은 예. 이게 어떤 건지 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예. 뭐 건강기능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어떤 제품인지,
3: 예, 어떤 제품인지.
1: 축복이 대디님 아니면 뭐 종목별로 다 올릴 건지 매달 바뀌는 건지
3: 그게 받으시는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1: 그렇죠.
3: 예, 예.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1: 좋습니다. 자 예. 일단은 기정으로
3: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예. 갑니다.
1: 자 기정 23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리사님 뭐 담담하게 그냥 예, 쳐다만 보고 계신데 지금 31층 오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2: 아 오늘 되겠죠. 저번 달에 안 못했는데.
1: 예, 예. 아유 오늘 뭐 시간이 좀 보자. 아직 괜찮네요. 예, 우리 아직 어택 안 가도 될 것 같은. 네, 요 정도 속도면 괜찮고 필요 물품이 오늘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4: 네, 예. 지금 필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1: 필요 물품 올라왔나요?
4: 네, 지금 예? 이제 개척교회 이제 방에 에어컨 위에 설치하는 거 가정용. 에어컨과 제습기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시즌이다 보니까 그 냉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올려주시네요.
1: 맞아요. 네, 예. 그래요. 자, 지금 또 뭐 아까 우리 광양 유목사님도 에어컨 이동식 필요하다 했는데 자, 오늘도 에어컨이 또 많이 필요하다. 에어컨이 필요한 계절이 왔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제 곧 장마가 오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제습기. 예, 정말 제습기도 필요하고요. 자, 대여머니께서 우리 성인용 특대용 기저귀와 쌀과 물티슈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또 한 분이 휴대폰. 휴대폰이 좀 필요해요. 부모님 드리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죠?
4: 효도하면서 스마트하게. 네.
1: 부모님들은 조금 아무래도 이게 좀 폰의 글씨도 좀 크고.
4: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자, 휴대폰 필요하고요. 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분이 또 필요한 거 보내 오셨는데 보내실 때 어떤 용도로

0: 쓰실 건지도 좀 알려주시면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냥 노트북 이러면은 뭐 사양이 어떻게 될런지 예, 이러니까 조금 어느 용도로 쓴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기증들 그리고 필요 물품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간 10시 38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한 12분 정도 남아있는데 뭐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같은 느낌으로 예, 12분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0: 그럴까요?
2: 한 분씩 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2: 싶었어요.
0: 오늘 잘 갖다 붙이고 있어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12분 어태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어태.
2: 예.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1: 아,
2: 그 12 제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1: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 12명 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0: 이제 우리도 부점장이 좀 제대로 된 멘트 날리고
2: 이제 성경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0: 자, 이렇게 말씀드린 12분 어택
1: 예.
0: 24층부터 올라가야
1: 그렇습니다.
0: 됩니다. 31층에서 오늘 예, 뛰어넘어야 우리 아리사님 한 달 동안 편안하게 또 사역 잘하고 오실 거니까
1: 그 저희 같은 방송인들은 말입니다.
0: 네.
1: 예, 방송에서 뭔가 그 목표를 정하고
0: 네.
1: 아, 그랬는데 달성이 안 됐다.
0: 예.
1: 잠을 못 자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0: 그래요.
1: 예.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0: 그래요. 우리 예. 저 우리 건디가 또 궁금하면 500원 못 내는 남자잖아요.
1: 예.
0: 얼마나 궁금한 걸 못 참는데.
1: 그래서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1: 목표를 계속 실패해가지고
0: 맞아요.
1: 잠을 못 잡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0: 자, 우리 건디를 잠재울 수 있는 우리 목표 청소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 31층 오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0: 예.
1: 31층.
0: 우리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여러분. 예. 청소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1: 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박광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안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여러분 예. 무관심 속에
1: 아니, 또 무관심까지는 아니고
0: 아닌가요? 아, 또, 또 대화 또 막말 예, 시작합니다.
1: 방송은 방송은 듣고 있는데
0: 예예예
1: 예, 예, 예. 아, 뭐 물품을 이제 기증할 게 뭐가 있나 지금
2: 그렇죠.
1: 예.
2: 찾고 있는 거죠.
1: 찾고 있는 거겠죠.
0: 아, 제가 예. 요 시간 때만 되면 이상하게 입이 이상하게 풀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사람 마음에 예,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데
1: 뭐 밀고 계신 거 아니죠 그 컨셉으로?
0: 조금 이상하게
2: 야, 그냥 요새 예. 나쁜 남자 스타일로
0: 아, 증세가 와요. 요쯤 예. 되면 입이 이상하게 자꾸 나쁘게 예, 풀리는데
1: 아, 가만히 있죠. 10시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늘. 예.
0: 아, 그랬나요? 아, 지금
1: 되니까
2: 앞으로 예. 약 먹을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 말씀 드리는 순간 계정 24
1: 24
0: 자 24에
1: 아 이분이 한 번 더
0: 예
1: 예
0: 자 찬양 보면대 새 상품을 기증합니다.
1: 아, 광양의 남자.
0: 예. 예.
1: 광양의 남자.
0: 우리
1: 유건웅 목사님께서.
0: 그러면서.
2: 광남.
0: 예. 아, 광남. 아, 그 다음에 우리 70세 남자 선교사님이 찬양사에게 필요할 색소폰이 필요하다.
1: 아~
0: 테너나 알토 색소폰이 야, 필요합니다.
1: 저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최근에 네, 한번 나왔습니다.
0: 아, 최근에도 한 대 나와서 연결해드려서
1: 예. 예,
0: 그 은퇴를 2년 앞둔 목사님이 지금 아주 신나게 불어대고 있다는 정보가
2: 불어대고 있다는
0: 또 나온다. 또.
1: 40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예, 할 멘트가 없어요.
0: 제 입을 틀어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예. 예,
0: 잘 불고 있다는 색소폰. 자, 우리 유건욱 목사님도 한 대 필요하다니까 색소폰 한 대 잘 불 수 있는 걸로 예, 불어대는 거 아니고요.
1: 예.
0: 보내주세요.
1: 기증 24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증들 기다리고 있고요.
0: 예.
1: 31층까지 이제 7개 층이 남아 있습니다. 7개
0: 네.
1: 층. 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 일곱 개층 뭐 충분합니다. 우리 열두
1: 네.
0: 제자 중에 지금 이제 한 제자 줄었으니까
1: 11 네.
0: 제자 남았죠.
1: 자
0: 이제 24층, 자 25층을 기다리면서 먼저 다 할 얘기 없나요? 다들
1: 조용해지. 뭐, 그 네. 저희가 보내달라고 하지만 그
0: 네.
1: 저희의 목표를 어떤 그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게
0: 아,
1: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런 거 아니죠.
1: 그렇죠. 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0: 예.
1: 정수아 씨 왜 웃죠? 예, 지금 웃고 계신데 예.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자라는 의미로 예.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래요.
1: 예.
0: 아유, 우리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웃음만 날리지 마시고 수아 씨처럼 예, 물품을 날려주세요.
1: 예.
0: 자, 계정 25가 안 나오는 가운데 자 우리 부점장님 간증 들을 시간 이제
2: 오랜만에
0: 2분 기다려보고
1: 예.
0: 저번에 심장 수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심장
0: 아, 그 어려운 데를
2: 무려 예. 2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필요 물품.

0: 정리를 하고
1: 아, 정리할까요?
0: 네,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 자, 에어컨이 필요하고요.
0: 에어컨 오늘 두 분이 필요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1: 필요하고 예. 성인용 기저귀 특대형과 물살 그리고 물티슈가 필요한 우리 테인에 그다음에 효도폰 한 대 필요합니다. 노트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용하실 색소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 물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가운데
0: 예, 그러면 자, 오늘 올라온 기증들도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 나 그거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어요.
1: 네, 자 오늘 나온 기증 물품 소개드립니다. 우리 알전회에서 발교정구 두 분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의 김선희 집사님께서 세탁기 냉장고 내셨고요. 김해종학교 김경희 권사님이 피아노 좋은 거 하나 내셨고 부산 서면에서 러닝머신 나온 데 가지러 오신 분이 있다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0: 네.
1: 새 성경책 세 권이 지금 나왔고요. 미래자립 개척교회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한 대 그리고 아리사님도 차량용 소화기 한 대 기증하셨고 축복의 대디님이 건강기능식품을 기증을 하신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건지 아직 안 알려오셔가지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보면대 검정색 새거 하나 기증이 되어 있는 24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현재 24층이고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7분가량 남아있거든요.
1: 7분가량
0: 예, 아. 7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네. 7분을 남겨놓고 아, 오랜만에 우리 부장장 손이 안 올라가는 네. 날이 오늘이네요.
0: 예, 예, 예, 예.
1: 아주 지금
2: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예.
0: 그래요. 잘 참고 계십니다. 지금 잘 참고 계십니다. 지금 근질근질한데 좀 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1: 잘 참아야 돼요.
0: 네. 네.
1: 정리를 해야 되니까
0: 예.
1: 네,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25층을 뚫어주실 분이 없어서 우리 세 명 다 지금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 지금 역력히 보입니다.
2: 36채널 믹서기는
0: 36채널 믹서기는 예. 어디서 써야 되는 건가요? 예.
1: 아, 그 중에 32채널이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 몇 층 4채널 정도 사용을 가능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는데 우리 창고에 있어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 제가 그럼 하나 뚫어줄게요. 네, 기정 25.
0: 기정 25.
1: 자, 이제 뭐 여름철에
0: 네.
1: 또 수영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수중에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방수되는 스포츠 시계. 스포츠 시계 한 대. 예, 제가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수심
1: 예.
0: 몇 미터까지 가능한가요?
1: 예, 한 1미터 정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0: 예, 예.
1: 제가 우리 집 그 목욕탕에서만 재봤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아, 일단은 방수로 뜨기 때문에
0: 예.
1: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리는 순간 기적 26.
2: 26입니다. 와, 우리 수아님께서
0: 예, 독특하게 기증해 주셨어요.
2: 아니, 웃다가
1: 웃다가
2: 건디의 협박을 받고 죽 쿠폰을 드립니다. 하고
0: 예,
2: 이렇게
0: 죽 예, 쿠폰이에요.
2: 네, 죽입니다. 죽.
0: 죽 쿠폰.
1: 아, 그 네. 유명한 죽 있잖아요.
0: 예,
1: 거기에
0: 예.
1: 쿠폰을 드린다고.
0: 예.
1: 아, 속 안 좋으신 분 드시라고.
0: 예.
1: 아,
0: 괜히 웃었다가.
1: 그래. 아, 제가 수아 씨 협박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0: 예. 아, 속 안 좋으신 분들.
1: 예. 예.
0: 죽 한 그릇 하시라고. 죽 쿠폰을. 아, 감사하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 이렇게 또 괜히 웃으면 안 되네. 예.
0: 또 웃으실 분은 안 계신가요?
2: 건디 웃었어요.
1: 슬쩍 밀어드릴 테니까.
0: 예. 예.
1: 자, 갑자기 26층에서 분위기 냉해지는데 아무도 안 웃네.
0: 예. 방송 가족분들이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신.
1: 예. 예. 아 이제 불러 주셔야 되는 시간 다 돼갑니다.
0: 네, 이제 다섯 개층 남았거든요.
1: 그래요?
0: 아우. 5분 남았습니다. 다섯 개 층에 5분.
1: 1분에 하나씩.
0: 1분에 한 층씩.
1: 아, 좋습니다.
2: 다섯 명 예. 찾고
1: 자,
2: 있습니다.
1: 1분에 하나씩. 자, 제가 스포츠 시계로 뚫었더니 바로 26층 올라왔으니까 누군가 또 하나 뚫으면 또 올라오고 뚫으면 올라오고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는데
0: 예.
2: 아리사님 어디 가셨나요?
1: 아리사님은 예. 그대로 자리에
2: 굳으셨네요.
1: 아니, 뭐 할 얘기 없습니까?
0: 소나무 같은 남자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3: 예. 곁에 예. 웃고 싶어도 예. 또 하나 내라 그럴까 봐 웃질 못하고 예. 소나무처럼 굳어 있습니다.
1: 아, 제가 지난번에 그 또 뭐 예. 낼까 봐 뭐 내나 그 CD 하다가 정말
0: 예. 내나 그 팀
1: 예. 아주 그냥 예. 우사를 당했는데 예. 저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 아리사님은 뭐

0: 이 알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1: 아, 그렇죠. 예. 아니 저기 이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0: 네네네.
1: 예, 너무 그래요. 감사할 따름이죠.
2: 다음 달에 올 때는 내나 그 팀 한 음원을 좀 확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나 그 팀. 예.
3: 그 내나 그 팀 그 국립 걔들 말하는 거죠?
2: 국립 거기 말고요. 여기 아이노스라고. 예.
0: 아,
2: 예. 예.
0: 아 말씀드리는 순간 기정 27.
1: 이게 뭐죠?
0: 야, 이게 뭔가요? 이게 디젤 차량에 예. 최고급 엔진 코팅제 한 개를 기증합니다.
1: 아, 코팅제가 아니죠?
0: 예, 코팅제.
1: 아, 코팅제죠?
0: 예, 예, 예.
1: 저는 요거, 코팅제라길래.
0: 네. 예. 제가 저 디젤용으로 많이 넣어보고 있거든요. 요거 정말 좋아요. 요거 차에 하나씩 넣어줘야. 우리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 영양제. 아주 고급 영양제를 하나 먹는다 생각하면 되니까. 차에도 그래요. 영양제 먹여야 되거든요. 예. 네, 최고급 엔진 코팅.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186님, 요거는 정말 전문가급인데.
1: 예. 네, 감사드립니다.
0: 딱 떨어지시네요. 이것도 비용도 만만찮은 거거든요. 되게 비싸고 네. 좋은 겁니다.
1: 자, 다음 기증이 올라옵니다.
0: 기증 28.
1: 28입니다. 28.
0: 아, 이제 1번에 하나씩 이야, 올라오네요. 예.
3: 대용량 밴드 다섯 통을 기증합니다.
1: 밴드가 뭐죠?
3: 데일 밴드.
1: 아.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약간 좀 대명사 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아, 그래. 예, 예, 예. 밴드, 밴드.
1: 예. 그 반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0: 그렇겠죠. 아, 상처에, 상처용이죠.
1: 예, 예, 예, 예.
0: 상처에 바르는 밴드. 대용량.
3: 예. 오늘 올라가 있습니다.
0: 예. 아, 왜 정장 입고 왔나 했더니.
1: 예, 예. 예.
0: 저분이 올라가려고.
1: 네, 네, 네. 네.
0: 예.
1: 자, 그 2분 남았는데 먼저 나가세요.
3: 먼저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있겠습니다.
0: 아, 오늘 다 내보내네요.
1: 예, 자, 세 개층 남았습니다. 세 개층.
0: 시간도 그 정도 남았죠?
1: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증이 올라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0: 네.
1: 기증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예, 예. 예.
1: 기증만 올라온 거 되는 건 아니고요.
0: 아, 그렇습니다. 요거 필요하다.
1: 예, 챙겨가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 자, 2850 우리 김오명님께서는 예. 대용량 밴드 어떤 용도인지도 한번 조금 더 알려주시면 뭐 사진 이런 건 없잖아요.
1: 이거 반창고인 것 같죠?
0: 아, 맞죠? 예, 예, 그래요. 자, 기증 28층 이제 곧 목표 층수까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이제 몇 개 남았습니다. 2분 정도만 더 받아볼 텐데
0: 2분의 시간을 앞두고
1: 3개층 남았거든요. 3개층
0: 네.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리사님 힘을 내시고
2: 그 31층을 못 채우면 잠이 안 와서 제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운전을 오래 하셔야 되니까.
0: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문 닫읍시다.
1: 예. 오늘은 차량에 관련한 제품이 많이 나와요.
0: 맞네요. 기정 29.
3: 1445님께서 요소수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0: 이게 요즘 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유가 폭등 하면서 요소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요소수 필요한 분 있을까요? 있죠.
1: 한때 난리였거든요. 요소수 대란이었잖아요.
0: 예예. 예. 자, 요소수 지금 뭐 그다음에 아까 그 차량용 코팅제 이런 것들은
1: 오늘 좋네요.
0: 차 매니아들은 뭐 거의 쟁여두고 쓴다는 건데.
1: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요소수.
1: 네. 요소수. 예. 예.
0: 뭐 나오는 줄 알았으나 예. 깜짝 놀랐네.
1: 예예예. 예, 예.
0: 예,
1: 적절치 않은 노래 가사였기 때문에. 예. 자, 29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0: 예.
1: 자, 과연
0: 계속 이어서 자동차 용품들이 좀 계속 올라오면
1: 예.
0: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좋습니다. 지금 요소수까지
3: 자동차 용품이 올라오니까 계속 저는 마음이 계속 아프네요.
0: 아, 그렇죠.
1: 네.
0: 예.
1: 최근에 이제 사고가 한 번 나셔가지고
0: 예. 차 뺀 지 일주일 만에 예. 폐차를 했다는
1: 예.
0: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번 차에 요거 필요했거든요. 엔진 코팅제하고 요소수
3: 밴드를 좀 붙일까요?
0: 예. 일단 저분 차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1: 예.
0: 예, 돌아가셨어요.
1: 폐차하셨다고. 예,
0: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다.
1: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층이 남았는데
0: 네네네.
1: 시간이 예, 여기까지
0: 접어야 되나요?
1: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리사님 오늘 뭐 안 졸고 갈 수 있겠네요.
2: 예. 예, 안전 운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다행입니다.
3: 이런 배려하시.
1: 예, 우리 방송 가족들의 배려.
0: 네.
1: 이런 것들. 자, 하지만 한 분께. 전화기 주셨습니다.
0: 이거
1: 기증 30층.
0: 기증 30에 우리 축복의 대리님이 자동차 용품 봐 나오잖아요. 벌스 코팅되는 자동차 와이퍼, 빗 닦는 와이퍼 드립니다.
1: 기증 30.
0: 지금 장마철에 꼭 필요합니다.
1: 이게. 예. 자, 이제 한 층만 남았는데 일단 예. 인사 한번 받아볼게요.

0: 예, 인사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천천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열어봐 6월 8일 행복 백화점. 오늘도 기증해 주신 분, 필요한 분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면서 30층까지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사님 편안히 돌아갈 걸로 믿습니다. 점장사 장아 물러 부점장 빨리
2: 하시죠. 나와 송송송. 자, 이렇게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안 나오네요. 자, 부점장 물러갑니다.
0: 자, 그리고
1: 말씀드리는 순간
0: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리사님, 예,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31층에 도착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31층을 채우고
0: 예.
3: 예. 예, 주방용 인덕션 광택제 하나 기증해 주신답니다.
0: 아~ 광역의 남자
2: 우리 목사님께서
0: 유건우 목사님께서
1: 마지막을 깔끔하게
0: 이렇게 또 챙겨 주십니다. 예, 예. 주방용 인덕션 광택제가 기증으로 나오면서 예. 오늘 목표 층수를 채워 봅니다.
1: 아리사님 인사하세요.
3: 예, 제가 오늘 31층을 채워서 너무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휴게소마다 들려가며 안전 운전하면서 복귀하도록 예. 마음 편안하게 네. 갔다가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11시까지 오늘 나왔던 기증품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죠. 며칠 전 현충일도 지나갔는데요.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의 건강, 자녀의 진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까지. 그래서 소망의 기도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곁에 사람들을 품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까지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사천 용현교회 최봉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 방송 가족 여러분께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0: 아멘.
1: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 소망을 두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스럽게도 부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복잡한 생각, 염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종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산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참 신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을 품게 되고 또 이웃을 품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 문제를 내려놓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중한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하는데요.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또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소망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첫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원에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0: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눈물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걱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신다면요. 그 이름을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가족,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자녀, 회복이 필요한 이웃,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 나라와 민족까지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사연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으세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8118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위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암투병 중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소망의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사연을 이미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예,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위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있게 하신 주님께서 재정을 넉넉히 채우셔서 이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이 일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부위 보혈의 피로 바르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8429님의 사연인데요. 지난달 21일에

아들이 척추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어 지금 입원 중입니다. 수술을 하며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한 달 걸린다고, 그래서 이번 달 21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직 검

0: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 이제 40대인 젊은 아들인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요청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예,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연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8429님의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0: 아멘.
1: 아들이 척추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항암을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아픈 그 치료를 받지 않고도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혹이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위부위 다 어루만져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변으로 배변으로 다 배출되게 하시고
0: 주여.
1: 강건한 몸으로 일어나서 남은 생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이 아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0: 아멘.
1: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픔이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8429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드님도 정말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또 투병의 과정 될 수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215님의 사연입니다. 조카를 위한 사연을 주셨어요.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조카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네요.
1: 네. 조카를 또 위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의 사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김민수 님의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조카 김민수 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 이 영업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 때로는 좌절을 할 때도 있고 다 되었던 것들이 또 결과로 계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1: 그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입술의 말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0: 아멘.
1: 그 가치를 진심으로 전달해서 그 보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대로 다 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일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지혜를 다하시고 지식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이 이 일들이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창대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1: 네.
0: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0: 구이 이로님의 조카가 되시길 서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507님의 사연입니다. 내일 저희 딸이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사연 주셨지만 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예. 서울에서 아마 진료를 받을 정도면 어떤 병증이 가볍지는
1: 서울병원은
0: 서울병원인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네, 네. 예. 그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1: 예.
0: 주님.
1: 진료를 받고 또 진료 이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0: 주님.
1: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9507님의 귀한 딸 이제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아무런 그런 병균이 없도록, 아무런 그 아픔의 결과물이 없도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균이 자라나고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셔서 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은 듯이 고쳐주셔서 결과가 아주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0: 아멘.
1: 이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6347님의 사연인데요.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응급실에 또 가셨다고요.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1: 예, 어머니의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내용 같습니다.
0: 주님.
1: 우리 하나님께서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주님.
1: 아버지 하나님, 6347의 어머니가 아픕니다. 다리가 부어서 응급실에 갈 정도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붓기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걸음,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조직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줄로
0: 주님.
1: 믿습니다.
0: 주님.
1: 의사보다도 어떠한 약물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0: 아멘.
1: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오늘 또 소망의 기도에 사연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요. 이 사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참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7087님 또 기도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수요일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검사 잘 받으시고 숨찬 것과 또 복수가 차고 몸이 붓는 원인을 잘 발견하고 수술 안 받으시고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네. 어머니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골수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부작용 없이 검사 잘 받게 하시고 또 몸의 모든 그 아픔의 원인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바라기는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0: 약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도우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약물이 또 효험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고1 딸을 위한 사연을 주셨어요. 고1 딸이 77구 하나님이 주신 사연인데, 학교 생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우울감과 상실감, 무기력증이 와서 대안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해서 저와 언쟁이 있었네요. 딸이 내향적이라 교회 가서도 외롭고 학교 가서도 외롭고 힘드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연 속 간절함이 마음에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 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0: 네. 예, 어머니의 마음대로 딸이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1: 주님.
0: 외로움을 또 좌절의 순간에서 무기력증에서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791님의 사연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이가 고1입니다. 딸아입니다. 심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상실감과 무기력증을 주고 있습니까?
1: 주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무력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는 것은
1: 주여.
0: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울한 자리에서
1: 주님.
0: 소망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격이 내향적이라 교회 가서도 외롭고 학교 가서도 외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1: 주님.
0: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1: 아멘.
0: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1: 아멘.
0: 용기를 주셔서
1: 아멘.
0: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딸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1: 아멘.
0: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큰 역사
1: 아멘.
0: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셨으면 참 하는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따님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2326님의 사연인데요. 허리 협착증이 와서 왼쪽 다리가 저리고 땡깁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0: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예, 누구보다도 본인의 믿음이
1: 네.
0: 제일 크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주여.
0: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리 협착증
1: 주님.
0: 고쳐주시고 다리 저리고 아픔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주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26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허리 협착증으로 다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2772님의 사연인데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은 고모 가족들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고 불교신앙입니다. 가족 모두가 작은 고모 가족 구원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목사님.
0: 예,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772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0: 없고 주님께서 굳이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1: 아멘.
0: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1: 아멘.
0: 죽어주셨고
1: 아멘.
0: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귀한 가정, 작은 고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간증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주의 성령께서 온 가족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2772님을 사용하셔서요 작은 고모 가족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그 마음에 복음이 전해져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응답을 소망의 기도 시간에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7707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돌보는 어르신께서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치유와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네. 돌보시는 어른께서
1: 네.
0: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저 연세도 높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707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돌보는 어르신이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치매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도 우리 지치지 않도록 힘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힘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어서 이제 점점 노령 인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7707님처럼 이렇게 정말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소망이 생기네요.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3806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0: 예, 참 저희 교회도 또 암으로 또 이렇게 투병 중에 있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사역까지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 3806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암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커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다른 암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의사도 놀라고 이 모든 그 몸의 아픔을 아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암의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월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하신 주님께서 3806님의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3806님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소망의 기도가 3806님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4967님의 사연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상가인데 지금 9개월 동안 상가 월세가 나가지 않아서 물질에 어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속히 임차인이 들어와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0: 네, 예, 참 물질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967님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4967님 너무 힘듭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상가인데 상가가 월세도 나가지 않고 묶여있는 채로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모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은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노후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 오삼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딸의 아들 15개월 된 우리 이쁜 손자가 음식을 먹을 때 씹기만 하고 뱉어서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0: 네, 우리 이쁜 손자는 이제 50일 되었는데
1: 아, 네, 목사님. 네.
0: 우리 따님의 아들
1: 네.
0: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9153님의 귀한 딸의 아들 손주가 음식을 먹고 넘기지 않고 뱉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람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님과 모든 친지들에게 소망이 되고 나라와 열방을 향한 꿈을 이루어들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아들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삶의 보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정과 건강, 또 자녀와 일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 함께 올려 드렸는데요. 우리는 기도의 결과보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요. 오늘 소망의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소개되지 못한 사연들은요,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계속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천 용현교회 최봉철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거룩을 전염하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예루살렘의 절반을 복음화했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물들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250년 후 이곳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물들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꿀벌처럼 복음의 꽃가루를 묻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영향을 주길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평안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의 회개의 시간을 보낸 뒤 기적적으로 귀환했지만 현실과 세상 앞에 무너졌습니다. 학개의 세 번째 메시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물로 쓰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과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이 그 음식물을 만지면 부정해지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는 속죄제 제물로 쓰이는 고기에 접촉한 자는 모두 거룩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에 직접 닿은 것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거룩해지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레위기 22장 6절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며 반드시 몸을 씻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즉 그동안 모든 것이 부정하니 어떤 것도 만지거나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부정해진다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 색깔이 변합니다. 많은 물이 잉크를 정화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잉크 때문에 물 색깔이 바뀝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거룩함으로 전염시키고 있는지, 부정한 말과 행동으로 전염시키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성공주의 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무조건적인 교회 성장이, 성도에게는 기복적인 물질의 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거룩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목사와 리더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역시 돈과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한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제일 타겟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만 넘어지면 교회는 순식간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육의 건강과 거룩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부정함을 자기 것으로 삼으신 사역이었습니다. 몸에 진물이 흐르는 한센 병자도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며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부정을 가져오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를 깨끗해 하셨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부정한 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사만이 영적인 때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과 그들의 모든 예배가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예배당 마당 뜰만 밟는 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신자를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종교 행위를 가진 신자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또한 너무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내 손의 모든 일, 즉 범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 항상 단정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거룩에 감염된 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이전과 지금의 일을 항상 분별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삶이 빈약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진실된 예배 전에는 밑빠진 독처럼 삶에 빠져나가는 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대를 쌓던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구멍을 메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소출과 수확이 늘어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이 생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빠져나가는 일이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박국 3장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오늘날 성전 지대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신앙은 열심히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지만 꿀도 얻지 못하고 꽃가루가 없어서 꽃에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벌,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변화시켜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삶의 예배로

0: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이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16년 6월 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기념해 분리개척한 가음정진해교회가 어제 오후 4시 진해구 냉천로 자은동 교회당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설립은 5년에 걸친 긴 준비의 결실로 2021년 12월 분립개척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며 5월 파송 예배를 거쳐 마침내 설립의 감격을 맞았습니다. 예배는 가음정교회 당회장 최종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노회장인 방주교회 전양문 목사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며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축하 순서에서는 건축위원장 황점태 장로의 분립개척 보고에 이어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와 목사 분호회장 가술교회 유재환 목사가 축사를, 고신총회 사무총장 제인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가음정진해교회 강진욱 담임 목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1: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넘치도록 느낄 수 있는 교회, 가음정진해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음정진해교회는 모교회인 가음정교회의 사랑과 기도 속에 세워진 교회로 진해 지역에 새로운 빛과 소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엑시옴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목회자들과 선교인들이 연합해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허영은 PD가 보도합니다.
2: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인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 대회는 만 40세 이상 전세계 탁구마니아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번 탁구대회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 참가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탁구선교회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탁구 선수였을 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 탁구 선교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이제 탁구라는 접촉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또 청소년들 자라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또 하고 싶고요. 네.
1: 강기영과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정태우 목사입니다.
2: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만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역을 할 겁니다.
1: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선수권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선수가 강릉을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FEBC 뉴스 허영은입니다.
3: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규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규용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성현 소속 3개 교단이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강력한 성결운동을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성현은 정기총회 직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새 회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신학분과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분과는 목회자 재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과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사회복지분과는 정책 포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학원 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학원 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세중앙교회에서 제1회 학원 복음화 세미나를 열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전개해온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선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용인 성서교회 엄혜진 목사는 무너져가던 청소년부가 학교 안 기독교 동아리 개척을 통해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다음 세대 중심 교회로 체질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한교회 김신유 목사 역시 지역 45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주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앙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지난 7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라일지 반즈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세계로 교회 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법, 기독교 교육 규제 조치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부축과 소년보 목사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은 흐린 하늘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봉사활동 선한 일을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0: 동수야, 네 이거 봤나?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1: 아, 뭔데? 해봉사가?
0: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찾던 거다. 와, 군대에 있을 때도 봉사를 통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룬다.
1: 야야, 그거는 뭐 자격 같은 거 필요 없더나?
0: 아, 없다 없다. 열정하고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내가 바로 지원했지. 아,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여성들한테도 좋아요 받지 않겠나.
1: 아이고, 님 그런 생각으로 무슨 해봉사를 가노?
0: 아, 뭐 어찌됐든 봉사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귀한 거지.
1: 야, 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뭐 봉사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상한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다. 네 좀 알아보고 가라.
0: 알아보고. 아, 괜찮다. 여기 대표님 이력도 빵빵하니까 아, 이거 믿을만하다 이거. 걱정 붙들어 매라.
2: 성호님, 봉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세상에 사랑의 빛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0: 예.
2: 단순히 구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우리 목표죠.
0: 아, 사랑 너무 좋지요.
2: 저희는 이 사랑을 새로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0: 예, 아, 뭐 사랑, 예, 사랑이 에너지요? 아하, 멋지네요.
2: 네, 새로운 에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예. 독일의 영적 공동체와 MOU를 맺은 것도 예? 다 진실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어...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0: 예?
2: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0: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2: 우리 봉사단체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참된 빛을 찾아 나서는 영적인 단체죠. 성우님도 곧 새로운 에너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0: 뭐지?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 아, 뭐 낚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사이비 봉사단인가?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2: 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임은?
0: 아, 대표님.
2: 예.
0: 아, 어떡하죠?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2: 아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화장실 있습니다.
0: 아니, 그냥 화장실이 아니고 제가 장염인 것 같아가지고 주줄 막 밑으로.
2: 아유, 압니다, 압니다. 저 굉장히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아, 저 일단 건강하게 돼. 저 너무 건강해가지고 지금 이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제대하고 제가 직업군인 하게 됐어요. 직업군인.
2: 예?
0: 하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성!
2: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접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겠죠. 봉사단체라도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2단 브레이커
4: 단디 보이소이.
3: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 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술이 좋아서 마치는 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더 좋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세상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육신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오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테러를 당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감옥에 갇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도 자유가 박탈된 채 로마의 황제 근위병이 지키는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불순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극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는 아주 높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356년에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트라키아인들에게서 그곳을 빼앗아 그곳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도시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 전체의 황제로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해전 다툼에서 승리해서 천하를 평정한 후에 전쟁의 공신들이 군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그 빌립보 지역의 땅을 나누어주고 식민지인 빌립보의 법적 지위를 로마와 동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의 사람

사람들은 우리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은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로마 제국 하에 어느 도시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권리를 누리다가 내려놓아야 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로마 시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적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알력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출중했지만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열심 있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똘똘 뭉쳐서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라고 할지라도 내부에 분란이 있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복음 신앙이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분란이 있어 보십시오. 전도도 안 됩니다. 낙심자가 속출합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할 금세와 내세의 복은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급속히 위축됩니다. 속이는 자 원수 저 마귀 사탄은 팔짱을 끼고 빙그레 미소를 짓고 우리가 내부에 분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자나 성도들 흉을 보거나 그리고 교회를 피방하거나 자기 일은 안 하고 분수에 넘는 간섭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위축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때가 되면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왜 안 두렵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전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즉각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밀린다고 해도 조금만 버티면 원군이 곧 뒤에서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벌일 때에 질지도 모른다는 확률상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긴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로마가 최선을 다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도로를 확장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는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중해를 네 해로 하는 그런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해서 저 동방을 거쳐서 모든 유럽을 포함한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그들이 정규군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전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전부 도로를 깔았어요. 도로를 얼마나 촘촘하게 가는 데만 도로를 깔아놨는지 도로도 요즘보다 도로가 더 튼튼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폼페이 거기 왜 그 당시에 그 화산으로 그 덮여 있다가 지금 걷어내서 그때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도로가 폭이 한 4m 정도 되는데 간선도로입니다. 폭이 4m 되는데 4m 되는 도로 옆에 3m씩 또 있어요. 10m 도로를 깔았는데 어떻게 가느냐? 땅을 다 파고 거기에 자갈을 채우고 모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를 다 만들어 놓고 곳곳에 계속 가로수를 그렇게 심고 가다가 쉴 수 있도록 위에다가 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 깔았어요. 그런 도로를 전장에 전선에까지 가게 하는데 그 전선에 가게 되면은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 군인들이 다 설 수 없으니까 몇 명씩 몇 명씩 해가지고 서게 되면은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적들이 이 초소를 공격을 해서 그 전선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 중에 하나는 급하게 전령을 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돼서 밑에서 어느 곳에든지 신속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뒤에는 중대병력이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저 밑에 가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군단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연락 오면은 즉시 출동한 그 잘 뚫려 있는 도로를 향해서 그렇게 함께 가서 기어코 그 전투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견디고만 있으면 뒤에서 우리를 도와줄 막강한 군대가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진지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진지를 사수하며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빌립보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는 잘 지낸 것처럼 보여도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벌떼같이 모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따로 있어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요소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자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은 그가 좋아서, 잘해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늘 흉본. 흉보는 사람 습관이 흉보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습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들은
바로 이 복음 진리에도

회의를 갖게 만들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져 놓는 것이죠. 또 교회의 거룩함을 망쳐놓는 비도덕적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29절에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드셨다는 것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삶을 기꺼이 세상이 이끄는 욕심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도움의 삶, 이웃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자발적인 고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누가 보지만 안 하면은 그저 쾌락으로 죄를 짓고 탐욕에 깊이 빠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쓸데없는 이야기, 남의 허물을 헐뜯는 이야기, 불평, 이러한 생각과 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성을 회복하여 한맘만 따스로 담대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들이 구원 얻은 증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 아, 믿으면 구원 받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멸망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위해 살아온 현장이 그랬어요. 미미해 보이는 사도였지만 바울은 그런 전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붙드세요.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믿음의 전투 현장에 있음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0: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함께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가 돼요. 내가 튀어나오면은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감사 안 해야 되지. 내가 보듬어야 되죠. 무거운 짐 들고 오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그 대신 좀 받아오려고 해야 되죠. 힘든 이들이 없으면 내가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그 외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그 외에는 웬만하면 덮어주세요. 어?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좋은 거 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시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지에 서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진지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것 잘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도 조금 낮추시고 하는 이야기들도 판단도 한 걸음 뒤쪽에서 하시고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거 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점점 못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전쟁은 하나 되고 담대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하여 영구할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미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왕성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위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권면을 받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푸른 간에 갑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비가 좀 흩뿌리기 시작하네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를 이동하는데 막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한참 더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들고 다니시면서 전화통화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은 좋은 휴대폰의 기준 중에 하나가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찍히느냐 이런 것이 될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도 가끔 경험하는 일인데요. 이제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빨리 찍으려고 하다가 생각 없이 찍다가 보면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정말 눈에 담아 그 기억하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의 삶이 이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관계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마치 초점 안 맞는 렌즈처럼 뿌옇고 흐릿할 때 그래서 나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멈춰 서셔서 우리의 시선 곧 우리 삶의 렌즈를 다시 잘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 오후 여러분 분주하고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초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좀 다시 맞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는 초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삶에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지금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초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초점이라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찬양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 단어를 초점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907님 생각과 마음을 늘 주님과 맞추는 초점. 네, 맞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참 인생이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린 그냥 꼭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다. 907님의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7438님도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주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초점, 주님과 함께 초점 맞추는 시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주님께 초점 맞추며 찬양여행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우주를 관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망원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처음 1990년대에 처음 우주에 쏘아 올려졌을 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기대를 했대요. 저 망원경으로 우주를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있을 거다. 그런데 우주에 그걸 쏘아 올리고 그리고 막상 사진을 받아보니까요. 너무 사진이 흐릿하더랍니다. 이 렌즈에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진이 우주를 찍은 사진들이 뿌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오차가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50분의 1 정도의 오차가 생겼대요. 이게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오차입니까? 그런데 그 오차 때문에 우주가 뿌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미세한 차이, 그것이 우리의 시선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세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빛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미세함을 우린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겠구나. 어떤 때는 서운함 하나, 뭐 어떤 때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품어놓은 걱정 하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나를 흐릿하게 만드는 오차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오차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 대디님도 우리가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초점 맞추길 원한다고 나누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 단어는 초점이에요. 나도 초점 맞추는,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초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초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또 907님처럼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매주 우리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의 은혜 나눔. 찬양 여행 속의 특별한 시간. 매주 한 곡의 찬양을 가지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고요. 또 이 시간에 소개되는 찬양 여러분 함께 찾아 들어보시고 또 가사도 확인하시며 또 받은 은혜도 또 문자를 통해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천 임마누엘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네. 바쁘게 보는데 뭐 태풍이 한번 지나갔죠.
0: 네.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전에 듣기론
1: 네.
0: 사모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네. 혼자 지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1: 아, 네네 자유입니다.
0: 네. 아, 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1: 네,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0: 아, 예.
1: 잘 먹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아, 또 오랜만에 자유를 누리고 계시지만 아마 네. 또 뭐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또 사모님 안 계신 빈자리는 계속 또 표가 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아, 또 그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찬양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나누실래요?
1: 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0: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네. 이 곡을 제가 선정을 하면서
0: 예.
1: 저 오늘 간증을 해야 되겠네요.
0: 아, 네. 어떤 또 간증이 있으신가요? 네.
1: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이거든요.
0: 예, 예.
1: 이제 모태 신앙인이 사실은 깨어지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모태 신앙인을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있죠.
1: 네.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뭐 다녀야 된다 하니까 또 예. 엄마 아빠 다니시니까
0: 네네.
1: 그냥 다녔죠.
0: 아, 네.
1: 구원의 확신이 없이
0: 예.
1: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

0: 끌려가지고.
1: 아, 네.
0: 그래서 아니 그 병이 뭐 육체적인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1: 예.
0: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40대 아, 초반으로 네. 기억합니다.
1: 예. 네.
0: 그런데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1: 예.
0: 그래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생각할 때 사실은 예. 없더라고요.
1: 예.
0: 없는데 그 죽음이라는 걸 계속 이제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그때에 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1: 예.
0: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이 제목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1: 아, 네. 네.
0: 그동안에 네가 나를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랑한다.
1: 아멘.
0: 이 내면의 메시지를 듣고
1: 예.
0: 그때 이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거든요.
1: 예. 네, 네.
0: 그때 이후로는 뭐 신앙생활 잘 했고
1: 네, 잘 하셨겠죠.
0: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목회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1: 예.
0: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1: 아, 네. 네. 사랑한다. 아, 이 말씀 한마디가 목사님의 삶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
0: 전환점이었습니다. 예.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었고도 하고요.
1: 아마 오늘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글쎄 목사님과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또 여러 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0: 네.
1: 네.
0: 가사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럼 가사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0: 뭐 1절 1절 뭐 그런 가사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냥 앞에 봄 그 전반부와 그리고 후렴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1: 예.
0: 가사를 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1: 아멘.
0: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1: 예. 다른 가사들도 있지만 네.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요.
0: 네. 네. 아, 그리고 뒤에 부분에 한번
1: 예.
0: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예.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뭐 이것이 중간에 반복되다가
1: 네.
0: 예, 삽입됩니다.
1: 예. 계속 반복되는 가사들이 있는데
0: 네.
1: 이 가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통로로 그렇게 이 찬양이 사용되면 좋겠다
0: 네.
1: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찬양을 좀 듣고 말씀을 나눌까요?
0: 네. 근데 조금 길더라고요. 한 예. 6분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1: 예. 그러면 네. 긴 찬양이지만 저희가 함께 한번 찬양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며 내가 나도 저런 상태야. 나도 요즘 저런 고민이 있어. 아니면 내 인생에 지금이 결단의 때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찬양을 좀 더 귀를 열고 듣고 또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랑한다 말하시네. 제목이 그렇거든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한번 가사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멘.
1: 네, 기프티드의 네. 찬양으로 오늘 듣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0: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
1: 네.
0: 좀 길긴 했습니다만. 네. 네.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정말 그 가사가 그 무한 반복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반복되긴 네, 네. 하는데. 네. 근데 그 고백이 싫지 않은 느낌이에요.
1: 할렐루야.
0: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이 말씀이 네. 마음에 계속 좀 와 닿고 남는 네. 그런 찬양의 가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0: 예.
1: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0: 아멘.
1: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또 떠올랐고요.
0: 예.
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0: 아멘.
1: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은
0: 네.
1: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사시는 거거든요.
0: 아멘.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0: 아멘.
1: 예. 나의 옛자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아멘.
1: 네, 그렇게 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고하시고 네. 네. 그리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이게 건졌단 말이 구원받았다 이 네. 의미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주님의 자녀 됐으니
1: 네.
0: 이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1: 할렐루야.
0: 아멘. 네. 이 기쁨으로 걸어간다.
1: 네.
0: 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네. 늘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할 일이
0: 그렇죠.
1: 예, 있는 건 아닌데.
0: 예.
1: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0: 아멘.
1: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0: 예.
1: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0: 아멘. 네. 그걸 초월하게 되는.
1: 네. 초월한 네. 기쁨.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죠.
0: 샬롬. 아멘. 네. 네. 샬롬. 아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샬롬이라고 네. 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임하는 샬롬이
1: 네.
0: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목사님의
1: 네.
0: 말씀 너무 귀합니다. 또 중간에 보면
1: 네.
0: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아가서의 네, 말씀 네, 네. 있잖아요.
1: 네.
0: 예, 그 말씀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처음 가사가 그거잖아요. 자격도 없는 네, 나를 네. 위해 야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자격 있나 네. 그런 마음이 들죠.
1: 네.
0: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뭐 이쁜 짓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말씀 덕분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닌가
1: 네.
0: 또 그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
1: 내면의 음성.
0: 네.
1: 너는 너를 잊어버렸을 몰라도.
0: 아멘.
1: 나는 너를.

0: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
1: 아멘.
0: 이 말씀에 제 인생에 완전히 신앙의 전환점이 그냥 돼버린 거죠.
1: 아멘. 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목사님께 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0: 할렐루야.
1: 아멘. 네. 네. 네. 지금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사랑한다.
0: 네.
1: 아, 예. 목사님의 오늘 귀한 간증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 네.
1: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과 함께 또 너무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밋밋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다시 돌파가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0: 아멘.
1: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찬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요즘 날씨가 막 더워 막 뜨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네. 비가 엄청 쏟아지고 네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0: 네.
1: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찬양으로 또 함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샬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2449님 또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고 또 남겨주셨어요. 우리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치지 노부유키라 이제는 소천하신 치지 노부유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졌었는데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또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연주할 때, 이 특별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때 그 지휘자의 지휘봉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박자를 맞췄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지휘자의 호흡소리, 또 단원들이 악기를 들 때 그 내는 조용하게 하지만 미세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귀를 열고 들었답니다. 또 무대의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은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분이셨죠. 그렇지만 귀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려고 해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는 건 아닌가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길 원하신다면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좀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어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초점 맞추시며 또 소음은 잠잠케 하시며 그렇게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0: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교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보통 메시아 하면 강력한 왕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힘있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설명하시면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를 말씀하셔요. 왜 하필 이새일까? 다윗이 훨씬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새를 말씀하신 거죠. 이건 메시아의 출발점이 화려하거나 강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새는 룻의 손자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압 여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새의 가문은 결코 자랑할 만한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음 속에서 메시아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넷제르인데 작은 싹, 연약한 가지를 말해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닙니다.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이 넷제르에서 나사렛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죠.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사렛은 그만큼 무시받던 지역이었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출신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고 약하고 주목받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싹 넷제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약함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찾습니다. 능력 있고 배경 좋고 성공한 사람 앞에 줄을 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 약함 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울도 말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바울도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부족함은 감추려고 하죠. 실패 그리고 연약함 이걸 수치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경험도 의지하고 재능과 돈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요, 예, 무릎 꿇죠.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는 눈이죠. 총명은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죠. 재능은 그것을 이루는 실행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이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커지고 원망보다 감사가 커지고 절망보다 소망이 커지는

0: 성령은 약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히려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능력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맨날 부족하다고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고 늦었다, 연약하다, 입에 달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찾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약함, 작은 싹, 넷째로 위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약함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부족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죠. 겁 많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함과 성령이 만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의 넷째를 위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6화 길을 찾는 도사 우리 민족은 오래도록 하늘을 두려워하고 조상을 섬기며 복을 빌며 살아왔다. 집안엔 조상신, 마을엔 당산나무, 산에는 산신령, 바다엔 용왕이 살고 있다 믿었다. 그래서 큰일이 생기면 정성을 다해 빌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어디든 의지할 곳이 필요한 마음이었다. 1897년 나라가 흔들리고 땅도 메마르던 때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1: 큰일이에요. 이러다 보내기도 못한단 말입니다. 논들이 척척 다 갈라지고 있는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전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꼼짝도 안 하시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2: 보자
1: 이거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사님 지난번 그 아랫마을에 송사 온다 하신 거 그거 진짜 그렇게 됐다면서요?
2: 송사야 올만 했죠.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1: 어메나. 아니 그럼 우린 어째서 이래요?
2: 글쎄 이 꽉 막힌 기운을 풀어야겠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저쪽 산 위에 물웅덩이 하나 있죠?
1: 예, 있죠. 있어요.
2: 거기서 물을 길어서 당산나무 밑에 세 번 붓고 세 번 절하십시오.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세 번씩 다녀오십시오.
1: 그렇게 하면은 진짜 비가 오는 거죠?
2: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늘도 응답하실 겁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떤 죄인지도 모른 채 속죄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 당산나무 아래 부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사람이 세 번째 절을 올리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3: 엄마! 비구름이에요! 진짜 비가 내려요! 도사님 말이 맞았어요!
4: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 진짜 하늘이 움직였네 그려! 그 수행을 오랫동안 했다더니 정말 신통하네! 신통이야!
0: 오랜만에 마을에 단비가 내렸다. 그날 이후 길선주는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2: 하늘의 뜻을 아는 자라. 그저 돌을 닦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말했을 뿐인데 기가 막히게 그때 비가 내렸구만. 그래. 정말 하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걸 테지. 아직 내 길도 모르고 이렇게 문 닫고 혼자 남으면 허전한 마음 하나 채우지 못해 술을 들이붓는데 웃긴 일이지. 내가 뭐라도 되느냐

0: 만나면 절까지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도의 길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말에 기대 사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하나? 내잔 하나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데 신과 가까운 자라니.
1: 밤중에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죠? 선생님, 술 드시고 계셨네요?
0: 이게 누구야? 종섭이구나. 이런 밤엔 귀신도 안 다니는 법인데 어인일이냐?
1: 비가 오길래 일부러 찾아왔죠. 이런 날 혼자 한잔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0: 일단 앉아라. 마침 잘 왔구나. 술 한잔 받아라. 아니,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 한 잔도 못 마시나?
1: 당연히 안 마시죠. 그래도 선생님이 주시면 한 잔은 받아야겠죠?
0: 내 유일한 술 친구였는데 참 아주 섭섭한 말이구나.
1: 마을에 비를 내리겠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0: 다들 그렇게들 말하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을 뿐인데.
1: 그런데 그 말이요.
0: 무슨 말?
1: 선생님한테도 들리십니까?
0: 그러니까 어떤 말?
1: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이요.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기도하라. 길을 걸어라. 이런 말들이 선생님한테도 들리냐고요.
0: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요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1: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말씀 잘하시죠. 듣는 사람의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선생님의 길은 아직 찾고 계신 듯해서요.
0: 푸르는 너는 너의 길을 찾았나 보구나.
1: 네, 찾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0: 철로 역정이라.
1: 어느 한 사내가 자기 짐을 지고 길을 떠나는 얘기예요.
2: 그날 밤 길선주는 철로 역정을 읽다 잠이 든다. 그리고 그의 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
3: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오세요, 가세요, 아무거나 잡으세요. 자, 너 사나리, 아주 좋은 가방 메고 가시네. 어디 가시오?
0: 난 그냥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여긴 어디고?
3: 여기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골목입니다. 어려운 길이란 말이지. 혹시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셔요. 틀렸지만 편한 골목이 바로 나올 겁니다.
0: 아이고. 그렇다고 틀린 길로 갈수 없지 않소? 그럼 이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4: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0: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4: 저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0: 위선?
4: 이 갈림길에서 늘 사람들을 안내하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추천하는 저의 길을 선택하죠.
5: 아이고, 뛰어오느라 너무 숨이, 잠시만요.
0: 저도 물한 모금만 주십시오.
5: 자요, 자.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세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0: 예?
5: 위선이 역시 빨리 도착했네.
4: 진리, 넌 너무 느려.
5: 저도 이 갈림길에서 늘 사람들을 안내해요. 저는 진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제 설명을 지루해해요.
4: 자, 제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딱 보면 좋은 길, 똑같은 길 같죠?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는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길이 쭉 나오고요. 저쪽은 오르락내리락 꼬부랑꼬부랑 아주 험한 산길이에요.
0: 그럼 이쪽은 힘들지만 어려운 진리의 길. 저쪽은 잘 다듬어진 위선의 길?
3: 자, 뭘 고민해요. 이 허망이랑 같이 짐 벗어놓고 실컷 놀다 가셔요.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 책임 전가 아무거나 골라. 자, 모두 달콤해요. 아무거나 골라.

0: 올라자 특별히 한 묶음만 구매하시면 지금 들고 계신 그 필요 없는 양심은 제가 싹 다 가져가 드립니다요.
1: 아니, 제 양심을요? 어이구 참.
2: 저 순례자이십니까?
1: 아니요. 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2: 어떤 길을 찾으시죠?
1: 제가 살 길이요.
2: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1: 무겁네요.
2: 따라오세요. 우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1: 예? 그런 분 어디 그런 게 있나요?
2: 진리의 길 조금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짐을 맡기면 어려운 진리의 길도 쉽게 갈 수 있답니다.
1: 설마 혹시 그분이...
2: 예, 예수 그리스도세요.
3: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는 길선주. 꿈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1: 길을 다 아는 듯 말하면서 정작 내 길은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있었구나.
3: 자신의 삶이야말로 길 잃은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다.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왔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에게 진리의 길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회심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발걸음이 말하는 자에게서 듣는 자로, 지도자에서 순례자로 향하고 있었다.
1: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6화 길을 찾는 도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나요.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50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의 하나님, 토브메오드의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의 하나님, 토브 메오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창세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여덟 번째거든요. 마무리할게요. 그림 하나 보십시다.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이죠. 창세기의 큰 산맥을 보여줍니다. 전반부 왼쪽에 보이는 것, 원 역사 이야기 산맥입니다. 오른쪽 후반부 산맥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이미지가 창세기 다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산맥을 잇는 핵심 주제가 아마 글씨가 보일 겁니다. 언약, 언약의 오솔길이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산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 산맥에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창세기 다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죠.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끌고 그 반도 제 남단에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듯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은 무슨 뜻이냐? 옛 언약. 신약 성경은 무슨 뜻이냐? 새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 용어로 바이블이라 하면 안 됩니다. 커버넌트, 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언약서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언약. 고로 만약에 오늘 대장정으로서 창세기 설교를 한다면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지만 너무 크고 광대합니다. 하여 저는 큰 거 잘라내버리고 오늘 창세기에만 국한시켜서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주제 한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주제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첫장 1장과 끝장 50장 양쪽에 똑같이 나오니 자 이제 두 구절을 읽을 겁니다. 읽을 때 그 구절 단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란 글씨로 미리 해놨습니다. 자 볼게요. 31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3: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 자, 노란 글씨 아까 뭐가 돼 있었죠? 좋았더라. 이거 기억하세요. 좋았더라. 네. 다음 마지막 장 50장 20절인데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3: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 예, 이번에는 노란 글씨가 뭐로 되어 있어요? 선.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셔요. 좋았더라. 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는 같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뭔데요? 자, 자막으로 나옵니다. 토브요. 토브. 네. 어렵지 않죠? 샬롬이란 단어처럼 쉽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토브. 오늘 설교 끝나면 이 단어 성령님께로부터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토브, 토브, 굿, 토브. 자,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평을 하셨는데 이렇게 평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0: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랍니다.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셔요. 토브 메오드. 예.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토브 메오드 이 단어 쓸게요. 따라해 주세요. 토브 메오드. 예, 토브 메오드요. 자, 그럼 건너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토브 메오드가 변질됩니다. 교리용으로 타락합니다. 토브 메오드가 타락 변질되어 무엇이 되느냐? 다시 자막 보세요. 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라. 그 라랑 똑같은 라입니다. 뜻이 뭐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가 된 것이죠. 토브가 뭐로 변질됐다고요? 라로요. 라로. 예. 요 정도 알고 가십시다. 요 정도. 라는 또 안 외워도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토브, 좋다 혹은 선 이란 이 단어의 기준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 중심성에서요. 내가 보기에 자기 중심성.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 무신론적 휴머니즘 중심성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이 자기 중심성이 폭발한 게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분노와 살인이었습니다. 더불어 인간 중심성에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세워진 게 로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사자 가인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토브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느냐? 토브가 아니라 라였던 거예요. 그냥 라가 아니에요. 라 메오드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라 메오드였던 거죠. 결국 이 토브와 라의 긴장과 대립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되어 창세기를 통과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토브와 라의 긴장이 있고요. 관계와 관계 속에 토브와 라의 긴장이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토브와 라의 긴장이 있고요. 조직 부서 속에서 토브의 라와의 긴장이 있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이 라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건지는 사역을 하셨으니 그게 창세기 두 번째 산맥입니다. 다시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계속 뭐하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건지시는 사역을 했으니 그게 창세기 두 번째 산맥이었다고요. 건지시는 사역. 자, 이제 보세요.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 요셉의 고백으로 가기 전 야곱 고백부터 먼저 좀 볼게요. 야곱이요, 130어른 때 애굽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창세기 47장 9절을 집사님 읽어주세요.
1: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0: 야곱의 고백에 130년 살았는데 내 세월이 무슨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 히브리어로 뭐라 돼 있어요? 라. 라.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의 현실적 130년의 삶에는 온통 라가 가득했다라는 소리예요. 험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라예요. 왜 그러냐? 라가 충만한 바벨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라에 노출되고 라에 공격받고 그래서 덕지덕지 라가 묻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3년이 지나요. 13년이 지난 후 그가 죽음의 징조를 느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몰래 불러서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백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자,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환난, 히브리어는 뭐라 되어 있어요? 라. 여러분,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번역되어져요. 그 언어학에서는 이걸 범용성이 넓다라고 그래요. 라는 단어는 대단히 범용성이 넓어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있죠. 사망적인 것, 저주스러운 것, 욕설적인 것, 참혹스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들 다 포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예요. 라. 라라 하면 다 통해버려요.

0: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 그 모든 험악한 세월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모든 라에서 무엇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147세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말한 비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험악한 세월, 모든 환난, 라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셨어. 라에서 톱으로 건지셨어. 여기서 건지다라는 평범한 동사 있죠. 한글 동사. 이게 히브리어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구원하다라는 단어랑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냥 보세요. 까먹어도 됩니다.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가을이라고 해요. 가을. 가을. 구원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고급 용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쉬운 한글 동사로 건지다. 모든 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자녀 요셉에게 죽기 전에 한 비밀한 개인적 고백이었어요. 환난이 없었다는 말 아니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됐어요. 그 아들 요셉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설교 본문 마지막 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1: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0: 나를 헤아려 헤아려 히브리어 뭐라 돼 있어요? 라. 예, 범용성이 엄청 넓어 이 단어가요.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라를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히브리어 뭐라고요? 톱. 예, 톱.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요, 해악, 그러니까 해를 끼쳤어요. 라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를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기가 선이 토브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라를 토브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요셉이 죽고 창세기가 끝나요. 어떠세요? 아버지 야곱과 그 고백이 결이 같죠? 이렇듯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대표격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창세기 하나님은 라를 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라에서 톱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이분이 창세기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빠,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창세기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교 본문 풀이 끝. 여러분,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 창세기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사람을 봐도, 하늘을 봐도, 구름을 봐도, 부부 관계를 봐도 토브 메오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토브 메오드가 라로 타락 변질해요. 그러더니 창세기 4장 가서 한 개인 실존이 다른 실존 개인을 죽이는 엄청난 라가 벌어져요.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라가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가 아니라 라 메오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인류와 인류의 행동, 사회, 역사, 문명, 시스템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 메오드가 된 거예요. 라 메오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라 메오드로 타락 변질한 것을 다시 창세기 1장의 토브 메오드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니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이니 누굴까요? 아브라. 그 다음 누굴까요?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라 메오드에서 토브 메오드로 바꾸시고 계속하여 건지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책요. 창세기는 그저 고대 역사를 알려주는 고대 경전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21세기 이 현 바벨 사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한 개인 실존을 찾아내서 그들을 라에서 톱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그들의 라를 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창세기 독자인 현대 우리들 3부 예배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0: 그리고 저는 이거를 조리해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진술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 정리하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구도를 보세요. 아주 간단한 구도예요. 1장, 2장은 토브예요. 뭘 봐도 토브 메오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였어요. 어떤 사회와 역사와 과학과 부부관계를 봐도 토브 메오드였어요. 그런데 이게 3장에 그 스스로 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라 메오드가 되어버렸어요. 아쿠아일로였죠.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서 토브를 다시 만들어버려요. 라를 토브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라에서 토브로 건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창세기의 구도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구도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라를 토브로 바꾸시는 하나님. 라에서 토브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 어떠세요? 창세기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좀 들어옵니까? 쏙 들어오시지요?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현재 축도받고 나갈 때 내 삶, 우리 삶의 두 가지로 접목하십시다. 두 가지로 접목하셔야 이론이 안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첫 번째 접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 목소리로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벌어지는 모든 인생사 대소사 사건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 선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게 크고 작은 인생이든 안 좋은 인생이든 좋은 인생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라를 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라에서 톱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 이면에서 역사했듯이 내 삶 이면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창세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이제 축도 받고 나가서 여러분의 제주 광야 현장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창세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접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를 하신다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까?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했죠?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찬양, 감사, 자족의 옷을 다 입고 사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20분 동안 찬양하는 그 찬양 말고요. 집에 가서. 세상에서 찬양, 감사, 자족. 이 창세기 하나님, 내 인생의 라에서 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수시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허락하신 범사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에요. 물어봅시다. 제가 집에 가면은 양복 입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옷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찬양은 그런 양복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도 벗지 않고 있는 옷은 조금 말하기가 머쓱하지만 속옷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찬양 감사 자족의 옷은 여러분에게 속옷으로 걸치고 계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게 첫 번째 접목이에요. 첫 번째 접목이. 자, 첫 번째 접목이 됐다 생각하고 두 번째 접목 실천 파트로 실제로 나가십시다. 역시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 로마.

0: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1: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0: 두 번째 실천 전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선. 그 선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톱. 선을 이루고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톱으로 바꾸시고 톱으로 건지시는 우리 아빠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부전자전하십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나 역시, 우리 역시 라를 톱으로 바꾸고 라에서 톱으로 건지는 일들을 하는 아들 되자고요. 딸 되자고요. 부전자전 되자고요. 예를 들게요. 창세기 등장인물 요셉.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넘긴 자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라를,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이뤄내요. 바꿔내요. 또 다른 등장인물 지난주였죠. 유다요. 그는 막내 베냐민을 담보하였기에 베냐민을 대신하여 뭐가 되려고 했죠? 노예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을까요? 톱, 메오드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실천 행위를, 아니 이런 실천 행위가 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느냐인 거예요. 자, 자막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덕 강령 교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보이는 자막은 도덕 교훈 훈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이루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적 실천이에요. 우리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여러분, 이웃은 상대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 상대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상대적인 상대방은 누굴까요? 내 주위의 교회, 성도, 가족, 이웃들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 율법 토라의 핵심 교리와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로마서의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구약 모세 오경의 율법 토라의 핵심대로 살며 창세기 하나님의 행실대로 네가 선을 이루며 살거라 하시란 말씀. 이런 실천적 행위를 일컬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 복음주의자들의 실천적 신앙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집회에 모여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자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사방도처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라메오드가 가득해요. 심히 악하였더라가 가득해. 이 속에서 나를 부르사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로 바꾸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세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머쓱하지만 내 아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뤄내실 겁니다.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찬양, 감사, 자족의 내밀한 속옷을 매일 입고 다니십시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참된 복음주의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덕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일체의 크고 작은 일들을 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찬양 집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하신 주님 말씀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고 구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주 쉬운 예로, 마침 바자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자회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갑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바로 옆에서 옆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쉬운 유치한 예요. 주차할 때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실 때요. 운전하실 때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요.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때 등등요. 어떻게 해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0: 좀 더 거시적 관점으로 가볼까요? 세상에 굶주린 아이들, 핍박받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가 될까요? 예, 라 메오드가 가득한 이 제주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디 작은 토브 메오드를 흩뿌리고 때로는 정략적으로 심는 작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우리가 선으로 바꾸고 건질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내 손길로 할 수 있는 토브 메오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 빛과 소금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과 증인,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브 메오드를 이루시는 창세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토브 메오드가 가득한 그 한날 한날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천, 아주 유치한 실천 하나 하시고 끝내고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토브 메오드라고 한번 양옆으로 해주세요. 시작. 예, 좀 이따가 축도 하고 나갈 겁니다. 축도 하고 나가면 저한테 형제들 악수할 거죠. 제가 토브 메오드 할게요. 화답해 줄 수 있으면 토브 메오드 해주시고 머쓱하면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되고, 이렇게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토브 메오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토브 메오드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현 라의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라를 토브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길 합력하여 선을 줄 믿고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소수의 참 복음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3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점점 시원한 바람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좋죠. 너무 바람이 세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센 바람, 즉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 때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도 배에서 여유 있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죠. 예수님은 광풍이 올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입니다. 또 믿음 성장의 계기죠. 우리 앞에 일어날 광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실 겁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찬영으로 출발합니다.

유은성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광풍 만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믿음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떻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방학했다가 교회 개학하신 분 계신가요? 그 좋은 소식 한번 알고 싶네요. 어제 처음 내가 나갔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전에 나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갔습니다, 방학 끝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엘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끼라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전화 연결되는 것들을 듣고 영접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래 나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0: 돌아오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그 가족을 만나봅니다.
1: 네.
0: 네,

0: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치과요.
0: 치과?
1: 예.
0: 네. 왜 뭐 누가 안 좋으셔서?
1: 예, 네, 남편이요.
0: 남편분이?
1: 머리, 예,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0: 아,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우리 김춘하님 잠깐 통화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남편 김주동님이 작년에 저하고 방송에서 네. 통화가 됐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였죠. 아닌가?
1: 둘 다 안 다녔어요.
0: 둘 다 안 다녔, 네. 네. 둘 다 안 다녔는데 남편하고 제가 통화하고 남편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그 다시
1: 통화하고 난 다음에 예. 통화하기 전에 예. 방송을 듣고서
0: 예.
1: 한 2주 나간 두 번 나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그렇게 보냈었는데
0: 맞다 맞다. 그러니까 김주동님 남편께서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를 듣다가 네. 스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네.
0: 가고 나서 2주 뒤에 나 교회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 통해서 가고 있다.
1: 네,
0: 이
1: 네.
0: 문자 보고 제가 뒤늦게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네.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잘 다니고 네. 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주동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하면서 그때 방송 처음 한번 나갔어요. 네. 그쵸?
1: 아, 네네.
0: 근데
1: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김주동님 만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김춘아 아내분도 같이 나갔다고.
1: 예, 같이 나간. 원래 이제 저야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0: 네네.
1: 제가 전도를 했죠.
0: 남편을요?
1: 아, 예,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니다가
0: 예.
1: 이렇게 그게 꾸준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신음 방학이 생기는지.
0: 예예.
1: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화하기를 한 5년 넘은 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0: 아, 두 분 다 잘 다니시다가 네. 안 다닌지 10년이 더 됐어요.
1: 네. 네네.
0: 그래서 그때 김주동님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먼저 이 극동 방송을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때
0: 네.
1: 저보다도 근무할 때 항상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0: 누가요? 남편이?
1: 네.
0: 예.
1: 그래서 같이 듣게 되고
0: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건데요?
1: 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계기를 여쭤보는 좋아하고. 계기 뭐 누가 알려줬다든지 뭐
1: 아니요 그냥 스스로 글쎄요 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갈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0: 스스로 찾아서 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1: 각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하면은 예.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네. 듣게 됐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들었죠.
0: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극동 방송을 네. 듣다가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가 된 것도 아닌데 김주동님이 네. 알아서 교회를 가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알아서 가실 때 김춘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교회 가자 했죠.
0: 아, 그랬구나.
1: 네.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0: 네네.
1: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네.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선택 행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0: 예.
1: 가야 되겠다 했더니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0: 네.
1: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든 간에
0: 네.
1: 우리가 그냥 쥐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을 내가 보여줘야만이
0: 네.
1: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0: 네.
1: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같이.
1: 아, 가서도.
0: 근데, 네? 네, 가서도 뭐예요?
1: 가서도 등록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예비 한번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0: 아, 이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주동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가고 나서 통화할 때는
1: 네.
0: 아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1: 아,
0: 아내도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1: 그래요?
0: 지금 운전 중이시죠?
1: 네.
0: 말
1: 안 했어요.
0: 말 안 했죠. 말 안 했다 그러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아내도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있었구나 하고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두 분이서 방학을 끝냈군요.
1: 네. 아 감사해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0: 네.
1: 저에게 생겼구나 하니까 날마다 감사하죠.
0: 그 서울 반석교회가 그때 남편 말을 하면 광명에 있는데 이름은 서울

0: 서울반석교회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명이잖아요.
1: 김명, 네, 담임 목사님이 김명석 목사님이시고요.
0: 김명석 목사님.
1: 아니 김용석.
0: 김용석 목사님.
1: 예. 용석.
0: 용석 목사님. 네네.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누리에 다니다가
0: 예.
1: 온누리에 다니다가 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가서 새벽도 가고
0: 예예.
1: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0: 네.
1: 광명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0: 그럼요. 교회가 요즘은 어디가나 많이 있죠. 예.
1: 그냥 가게 됐어요. 반석, 오래오래 반석 위에 바로 쓰는 것도 좋다. 반석교를 택하게 됐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나서
0: 예.
1: 좀 다니다가
0: 예.
1: 다시
0: 네.
1: 좀 다니다가 방학한 것 같아요.
0: 아, 좀 다니다가?
1: 예.
0: 그러면 10년도 넘었던 그 방학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 반석교회였어요?
1: 예, 좀에 한 1년쯤에 다니다 그랬나?
0: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군요.
1: 예. 네.
0: 이번에는 이제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0: 이번에는 절대 방학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참 선물을 꽤 드렸던 것 같은데.
1: 그럼요.
0: 그쵸?
1: 아, 감사히 받았어요. 예.
0: 선물도 많이 드리고, 꽃바구니까지 네. 다 드렸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드릴 게 없네요. 뭐 다 드려가지고.
1: 네. 그럼요. 저희는 잘 다니고 있다고
0: 예.
1: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0: 예.
1: 계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예. 생각나서 바벨탑을 쓰면서,
0: 그때 예예. 퀴즈.
1: 네네.
0: 저도 이제 김주동님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우리 아내분 김춘아님하고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1: 예.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0: 그랬군요. 예. 저도 참 이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1: 그때
0: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시니까 남편분은,
1: 네.
0: 예, 남편분은 운전 중이시니까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일단 우리 또 김춘아님도 하나님께 돌아온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랑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그래요.
0: 예.
1: 네네.
0: 지금 스피커폰은 아니죠? 남편은 지금 못 듣고 있나요? 옆에?
1: 예.
0: 자,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우리끼리.
1: 네.
0: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김춘아 아내님이
1: 네.
0: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저는 이제 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1: 네.
0: 김춘아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남편과
1: 감사합니다.
0: 함께 행복하게 네네.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라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아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지금까지
0: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이 찬송가.
1: 네.
0: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를요?
1: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래서 잘할 때도 많이 있어서
0: 네.
1: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그냥 느껴요.
0: 그렇구나. 그래요.
1: 네.
0: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부, 이 가정 항상 감사 고백하면서 더더욱 행복하게 방학 없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오늘 전화 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옆에
0: 네.
1: 열심히 운전한 우리 김주동 남편분께도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요. 네.
0: 네네. 잠깐만. 예. 저기요.
1: 예.
0: 저기 제가 끝없이 무릎 꿇는 그 찬송도 들을 수 있을까요?
1: 끝없이 무릎 꿇는 알 것 갈 것 같으면서도 네. 네. 제목이 뭐예요?
0: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 아닐까? 그거 같은데 제가 어째서 한 번씩 불렀는데 저는 왜 그 찬송 들으면은 아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건 지금까지지만 저 혼자 네. 끝없이 무릎 꿇는
1: 잠깐만요.
0: 그 찬양이 있는데
1: 뜻없이 그 무릎 꿇는 있네요.
0: 네, 예.
1: 있어요.
0: 있죠. 네. 듣고 싶어. 근데 그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1: 예, 예.
0: 제가 꼭 듣고 싶어요.
1: 이게 싶었어요. 이 곡이 진짜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네요.
0: 네, 네.
1: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는데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아, 그 가사를 보면은.
1: 네.
0: 굉장히 뜻이 깊어요.
1: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뜻이 깊은지.
0: 아 지금 안 돼. 네? 그 가사 그대로예요.
1: 뜻없이 무릎 꿇는
0: 네.
1: 그 복종 맞아요. 아니요?
0: 아니요. 예예예. 예, 예.
1: 그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0: 네네네.
1: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0: 지이다.
1: 외치며 네. 사나니. 이런 가사의 고백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1: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 곡 좋아하는?
0: 아 글쎄요.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데
1: 네.
0: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1: 예.
0: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아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1: 그렇구나.
0: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네. 은혜 가운데 죄인으로서 네. 엎드리고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나가지고 그냥 찬양 들어먹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0: 아, 네네.
1: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방송에서 많이 신청되는 곡은 아닌데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주동, 김춘하 부부가 이 찬양을 신청하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내가 스스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참 있네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린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힘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방송을 듣고 스스로 이제 좀 찔려가지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전화 연결되고 나서 내가 가야지 영접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죠.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는데 짧은 방학에서 딱 방학을 끝낸 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민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새끼랑 김인스피드입니다. 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자, 우리가 김성민님이 4월 말에, 그러니까 네. 한 달 좀 전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잖아요, 방송 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에 몇 년 방학, 교회 몇 년 방학 중이었죠?
1: 한 개월, 1개월, 한 달 방학.
0: 한 달. 네. 한 달 정도 방학을 했고.
1: 그 전에 네. 교회를 좀 찾다가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계속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거죠.
0: 모임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요? 교회 모임?
1: 공동체죠, 공동체.
0: 교회 모임이 갔다가 네. 어떤 교회 네. 모임이 좀 힘들어서 다시 네. 나왔다가 한 달 네. 정도 방황을 하다가
1: 네.
0: 그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잘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0: 어느 교회 가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아 저기 송파 성민교회라고.
0: 성민교회.
1: 성민 네, 제 이름.
0: 이름. 성민. 김성민 씨가 성민교회.

0: 교회를 갔네요. 네.
1: 송파 이름이 송파 성민교회.
0: 송파 성민교회.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집 근처에.
1: 네, 찾아가지고.
0: 네. 찾아가지고.
1: 네.
0: 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예배 한 네다섯 번 이상 드렸겠네요. 그 뒤로.
1: 계속 나갔죠. 네, 계속 나갔어요.
0: 어때요? 예배 지금 새롭게 드리는 기분이.
1: 예전도 계속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0: 예.
1: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방학을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또 네. 예배도 잘 드리고
0: 네.
1: 끝나고 점 익숙하고 또 우리 이제 지금 나이에 맞는 그 그룹에서 또 네. 모임도 갖고 있고
0: 모임도 네, 갖고 있고.
1: 네네.
0: 오, 그때 전에는 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1: 네.
0: 이번에 모임은 좀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1: 근데
0: 이거 다행이네.
1: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 아직 미혼이에요.
0: 예예.
1: 네, 나이는 40대인데
0: 예.
1: 미혼이고 거기 있는 그룹 있는 멤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1: 혼자들이 다 40대고
0: 예.
1: 네, 50대도 있고 근데 다 기혼이고 저만 예. 혼자 미혼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한번 좀 잘 살려보십시오. 예?
1: 네. 네.
0: 예. 좋은 기회를 잘 살리고
1: 네.
0: 그래도 좋은 또 모임이고 이렇게 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공동체에서 너무나 네. 다행이네요.
1: 네, 근데
0: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좀 그게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그 공동체 모임이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1: 네, 맞는 그렇게 완전하게 잘 맞지는 않지만
0: 그렇죠. 뭐 이게 상황상 그렇지만
1: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네.
0: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방학도 하지 마시고요.
1: 네네네.
0: 좋은 모임 또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네. 말씀도 잘 들어오나요?
1: 그쵸, 들어오죠.
0: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네, 목사님이 이제 다이 목사님 젊으신 분이라서.
0: 네네.
1: 예, 좀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0: 네.
1: 우리 나이 세대 그 다양하게 다. 네. 이해하듯이 공감하듯이 한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0: 예.
1: 어렵게 느껴진 건 없더라고요.
0: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선물도 잘 받으셨고요.
1: 네네. 네, 커피 했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0: 벌써 다 먹었어요?
1: 네,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네.
0: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1: 아유, 또 그거는
0: 방학 끝냈으니까 축 계약. 꽃바구니 아유, 선물
1: 한 달 동안만 그냥 방황을 한 건데
0: 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고 한 네. 달이든 뭐 1년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났으니까 축 계약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네. 결단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저랑 이제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아 그렇죠.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붙잡아 주시고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민님 그 뒤로도 새끼라 잘 듣고 계시나요?
1: 아, 계속 듣고 있죠.
0: 계속 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1: 계속 듣고 계시고. 방송 계속 틀고 있습니다. 예.
0: 그때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했죠?
1: 아, 그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0: 아우, 그래도 오래.
1: 그때 처음에 제가 밤에
0: 예.
1: 라디오가 있는데
0: 예.
1: 라디오 듣다가 그때도 찬양이 나온 방송을 듣게 돼가지고
0: 네네.
1: 계속 듣는데 그때가 이제 비전 클립
0: 네, 아, 클릭 비전
1: 밤에 네, 그때부터
0: 오래 되셨구나
1: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했다가 듣다가 이제 예. 낮에도 이제 또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0: 네네. 예, 방송나온 거 들으면서 찬양도 많이 듣게 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은혜도 받고
1: 네.
0: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응, 좋구나 그래서 계속 틀게 된 거죠.
1: 자, 우리 김성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인생 찬양.
0: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게 있는데 한 그 이 찬양만 나오면 되게 계속 듣게 되는데
1: 네.
0: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양.
1: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0: 네네네.
1: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0: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좀 약간 길지만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줄여서. 예.
0: 아, 옛날에.
1: 네.
0: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1: 네.
0: 외국에서 이게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1: 네.
0: 피님도 아시는 모르겠지만 끝 장면에 그게 바다의 그
1: 그렇죠 선상에서 바이올린으로 네 줄을 가까이 나오잖아요.
0: 하는 그 양 그 찬양 들으면서
1: 네.
0: 이거 찬양 이 음악 좋은데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향송가구나
1: 네.
0: 그러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서
1: 네.
0: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걸 네. 영화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네. 네, 찬양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줄 가까이 찬송가를
0: 네네네.
1: 좋아하게 된 분이 많고
0: 그쵸.
1: 알게 된 분도 많고
0: 네.
1: 참 그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좋았잖아요.
0: 그게 또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 뜻이
1: 네.
0: 그 찬양이 내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함을 느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1: 네. 예.
0: 평안은 그 느끼고 싶다라는
1: 예.
0: 그런 걸 이게 저한테 마치 약간 쇠뇌하는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그걸 들으면 찬양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평안해지죠.
0: 내
1: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0: 맞습니다.
1: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김성민님의 평생에 진짜 고백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줄 가까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김성민님 만나봤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0: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을 본문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두 사람이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 하면 4.7이 28인데 27일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4.7이 28이라고 맞는데 너 틀렸다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4.7이 28하고 4.7이 27하고 싸운 거예요.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멱살 잡고 나중에 해가지고 안 붙으니까 고을 원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이 4.7이 27이라고 우기는데 4.7이 28이 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원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4.7이 27 너는 집에 가고 4.7이 28 널 곤장을 때려라. 이 사람이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왜 나한테 곤장을 칩니까? 그랬더니 그걸 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4.7이 27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멍청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멍청하다. 네 잘못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4.7이 28, 4.7이 27 뭐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싸우지 말아야 할 지혜, 다투지 말아야 할 지혜, 좀 모자란 것도 좀 품어줘야 할 줄 아는 지혜. 다 옳은 대로만, 다 자기 식대로만 어떻게 하겠어요? 좀 품어도 주고, 좀 바보처럼 또 이해도 좀 해주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 사회가 되죠. 공동체가 됐죠. 싸우지 말아야 할 지혜 배웁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대로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요.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로마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순종과 믿음으로 참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의 순종의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래서 내가 참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참 귀한 일인데 한 가지 더 당부하니 더 나아가 뭐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하겠고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해야 되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선하다, 착하다, 좋다, 굿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은 아가도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들은 바가 있으실 거예요. 아가도스, 좋다. 뭐가 좋아요 좋은 겁니까? 내가 좋아요 좋은 겁니까? 내가 좋아요 좋은 거죠. 내가 옳아요 옳은 겁니까? 내가 옳아요 옳은 거죠. 내가 맞아요 맞는 겁니까? 내가 맞아야 맞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맞아야 되고 누가 옳아야 되고 누가 좋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아가도스 좋은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내가 옳은 게 내가 분명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셔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겠다. 그 지혜로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프로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능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능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오늘 우리가 프로가 되고 악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마추어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당부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프로가 됩시다. 나쁜 일에는 좀 아마추어가 됩시다. 미련해집시다. 좀 바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로 말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따라가려다가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시대 못 쫓아가요 우리가. 그러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기는 법,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법, 경쟁에서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법, 더 많이 갖는 법, 그래서 더 많이 누리는 법, 이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처세술이고 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앞에서의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구원할까, 전도할까, 어떻게 한 영혼을 붙들어줄까,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까, 우리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관심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할 줄.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용서할 줄도 아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위로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마음을 쏟고 더 열정과 열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얘가 듣고 있다고요. 물론 그 기능을 뭐 어떻게 끄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얘가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열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쭉 몇 가지 콘텐츠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만 쫙 얘들이 제시해서 안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게,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얘는 나의 관심에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좋아하는 거에 그만큼 주목하고 그만큼 열정을 갖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프로가 되려고 애쓰고 있느냐. 어저께의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제 어저께 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오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여름성경학교 연합 그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또 그 일들을 부르고 또 성경학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얘기하고 교회학교 연합회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중간에 신방에 있어서 신방 가서 대신방하고 또 같이 또 그 돌아오는 길에 또 병원 신방 있어서 또 병원에 가서 환자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교회 일 보다가 또 저기 칠연에 있는 우리 권사님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루 종일 그러고선 이렇게 아침부터 눈뜨자부터 저녁 오후에까지 또 설교 준비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 있으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이렇게 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나도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도 중간중간 이게 놓칠 때가 많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은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놓치고 빼먹고 잃어버리고 살면은 우리가 쑥 또 빠졌다가 쑥 또 지나갔다가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언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겠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 있어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할수록 기뻐하는 일을 할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그냥 좋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안 되고 좋은 게 그냥 결말이 좋지 않을 때들이 있어서 참 힘들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아무리 무리하게 추진해봐야 해서 그것이 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워야 하는 게 좋은 일을 할수록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일들 할 때마다 제가 긴장을 합니다. 진짜.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마음껏 주면은 좋은데 혹시라도 빠질까봐,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서 또 형평성에서 어긋날까봐, 또 실수할까봐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아니 장학금 주는 것만 그러겠어요? 다른 모든 것이. 나는 하나도 나쁜 것을 한다고 하는 이유 없고 다 좋은 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또 실수할까봐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당할까봐 섭섭해 하실까봐 얼마나 마음을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누누리가 더 잘해야 돼요. 더 주목해야 돼요. 더 신중해야 돼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워야 해요. 조이하우스를 합니다. 조이하우스 밥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나눠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일인데 더 잘 돼야 돼. 뭐 단체 급식이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봐 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 속에 더 나아가야지 기뻐함으로 더 나아가길 위해서 좋은 일에 있어서 지혜롭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선한 일에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조이하우스를 새로 꾸미고 위슬리관을 단장하고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여성교회 일일 찻집 했습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음식이 모자르지 않나 주방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우리 교회 주방에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교회 오신 분들마다 손님마다 다들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우리 중앙교회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장자교회 큰 교회 그런 어른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또 한 가지 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럴수록 더 몸을 낮춰야 돼요. 그럴수록 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선한데 지혜로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선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장군 가운데 에꾸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겨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려고 화가들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에꾸논이잖아요. 한 유명한 화가가 와서 자기 초상화를 그렸는데 에꾸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모양이지만 자기가 보기가 싫은 거야. 에꾸논이. 그래서 다른 그림을 다른 화가를 또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의도를 딱 알고서는 멀쩡하게 그렸습니다. 에꾸논을 딱 치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보고 그것을 보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 사실과는 또 다른 거야. 사실대로 그리면 보기 싫고 아니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한 무명의 화가가 오더니 자기가 한번 그려보겠대. 그니 진짜 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군이 너무 좋아하고 후이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나 봤더니 애꾸눈이 안 보이게 옆모습을 그렸어요. 예? 지혜롭죠? 애꾸눈이 안 보이게 옆모습을. 그러니 장군이 보기에 자기의 애꾸눈 이렇게 보기 싫은 것도 가려주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이니까 초상화는 초상화대로 되고 그래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얘기. 이걸 말에다 대입해보면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울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지루해합니다. 밤새워 먹고 놀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밤새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듣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당한 일이 있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복수심에 절절절절 끌어서 그냥 일생을 그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갚으려고 일생을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거는 크게 느껴져도 자기가 받은 거는 참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먼저 문제가 보이고 먼저 나쁜 것만 보입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것만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가까지 예배자반 제자훈련을 또 5월달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핸드폰 소리? 물론 그 방해가 됩니다. 예,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고 또 누가 막 이렇게 서로 떠들고 예, 그런 얘기 방해가 됩니다. 예,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침을 멈추려면 사탕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사탕 까는 소리가 사탕 까는 소리가 이게 이분은 소리 안 내게 하려고 조심조심 하는 소리가 여기서 까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는 거 아시죠? 바시락 바시락 바시락 그게 소리가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작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방해되는 요소는 누구냐? 나의 나 자신.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고 남 시선만 의식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 좀 보이는 게 있어도 무심해야 하고 좀 들리는 게 있어도 못 들으게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느껴지는 게 있어도 아니 예수의 이름에 십자가는 왜 있습니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물러가라.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왔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다. 왜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물리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뜻을 우리 안에 새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그래서 악한데 나쁜 거에는 좀 차단할 줄 알아야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니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마땅히 생각할 일들인데 그거는 다 어디다 한켠에 내밀어 두고 손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미움, 원망, 다툼, 그저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속상한 거, 기분 나쁜 거, 그냥 어두운 것들만 오늘 이 안에 왜 붙들고 있냐 이 말이야. 악한데 미련해야 돼. 바보 같아야 돼요. 순진해야 됩니다. 나쁜 일, 좋지 못한 일에 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양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섞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선한 일에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악한 일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말. 순결하다와 미련하다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수하여 죄가 없는 상태, 악한 일에 있어서는 미련할 정도로 순진하고 단순하라는 말입니다. 나쁜 일, 악한 일이면 관심조차 보이지 맙시다.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악한 일인 줄 알면서 뭐 좋은 일은 없을까 머리를 쓰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오늘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짓기는 어려운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집니다. 화내는 것도 한번 화내기 어렵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납니다. 거짓말도 하기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누구까지 속이냐 하면 옆 사람 다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교회에 능숙해지지 말고 악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부정한 일에 익숙해지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악한데 미련한 성도의 순수함 곧 이것은 어리석은 얘기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바보가 돼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악한데 미련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순진한 바보들. 참 저 부산에 가면 장기려 박사님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는 월남해가지고요. 최고의 당시의 외과의사 그 당시에 간이식을 했을 정도로 보건병원의 원장으로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환자들만 돌면서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소연하면 어떻게 했어요? 병원의 격리과에서는 못 가게 하는 막는데 그 원장님이 내가 밤에 뒷문 열어둘 테니까 도망치라고 그랬어. 그 환자들을 살렸다. 자기는 평생 옥탑방에 살면서 독신으로 사셨던 장기로 장로님 그분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제가 아까도 쇼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연결돼가지고 한 영상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소아 외과 의사가 12명밖에 없대. 12명. 소아 외과 전문의. 그 분의 한 사람이 이야기인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 매일 수술 5개 6개씩 수술을 합니다. 그 소아 외과 소아 심장 외과 소아 심장 외과 전문의가 12명. 근데 제가 뭉클했던 장면이 뭐냐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우겨넣는 거야. 그리고 수술하고 또 우겨넣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뭐 밤 자기 스케줄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면 꼭 병원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 장면에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거룩하고 순진한 바보, 미련하고 순진한 바보. 그런데 그 바보들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바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하루의 일정 예문만 봐도 제가 통화하고 제가 만나고 기도해 준 사람들 수술, 암수술을 마치고 항암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인 이제 다음 주에 자기 위에 예? 그 위장에 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병원에 계신 어떤 장로님은 여기 그 뭐야 욕창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물이 나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이번 주에 지금 다음 주에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저께 항암 받고 와가지고 오늘 와서 1년 전에 쓰러졌던 우리 권사님은 지금 이제 일어나서 지금 이제 간신히 손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 지금 우리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예민하고 뭐 그렇게 내가 속상하고 내가 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중리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시다.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내 안에서 좀 몰아내고 물리치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서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살아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뭐 온갖 정보들이 우리 안에 다 쏟아지죠. 그러나 정작 필요한 지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화해할지,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어떻게 정직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악은 버리고 선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0: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의 사실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남들이 그저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힘입어서 착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했던 애매한 날씨. 구름이 잔뜩 낀 날씨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하나 챙겨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비는 오지 않아요. 결국 우산은 한 번

도 펴지 않은 채 가방 속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루 종일 거추장스러운 우산을 들고 다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챙겨가서 다행이네. 우산은 쓰지 않았지만 그 하루는 조금 덜 불안했던 거죠.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 건 꼭 일이 터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쓸 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하루, 문제 없이 마친 일정들, 별일 없이 돌아온 이 저녁까지. 우리는 종종 오늘 뭐 한 게 없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아무 일 없음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큰 사건으로만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혹시 그냥 들고 나온 우산처럼 쓸 일이 없었던 무언가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난 문제보다 조용히 지나간 평안을 떠올리는 이 저녁 되시길 바라며 6월 8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나갈 예정입니다. 출석 단어 보내시면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라이브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혜. 은혜 출석 단어. 오늘과 또 이번 한 주에 동일한 출석 단어입니다.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4833님께서 한 가지 제보를 주셨어요. 오프닝 답장 문자가 6월 5일이네요. 막상 내용은 오늘 거 맞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요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당장 바꿔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내시면 6월 8일 월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아주 제보들 좋습니다. 에, 공익 제보들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일리 미션 MZ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 4833님께서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4918님께서 우리 안녕하세요 일부 출첵합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일부 출석도 함께 남겨주셨고 0720님 샬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낮부터 내리는 비가 그치고 오후가 되니 차츰 화창한 날씨로 바뀌었네요. 예, 맞아요. 오늘 오후까지는 좀 어둑어둑하고 비가 내리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서 조금씩 화창한 날씨로 바뀌고 있죠.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49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만큼 복되고 귀중하고 소중한 주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늘 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어제 또 49주년 설립 기념일이었군요.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담아서 보내주신 문자 잘 받았고요. 0413님께서 댓글로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우리 출석 단어를 포함한 문자도 남겨주셨고 2480님, 0720님 모두 은혜라고 출석 단어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6843님은 지금 약타로 병원에서 대기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은혜 남겨주셨는데 병원에 왜 가셨죠? 왜?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어떤 일이신지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833님께서 신청 찬양 어노인팅의 나의 슬픔을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예, 오늘 1부와 2부 중에 언제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찬양 오늘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MZ 퀴즈. 오늘도 신조어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조어는 뭐 내도 내도 끝이 없어요. 예. 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해 가보시죠. 예. 제가 요 말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전매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예. 전매추. 전매추. 전박이 할 때 점이고요. 그리고 메추리알 할 때 매. 그리고 추억 할 때 추입니다. 점, 매, 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뭐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어떤 문장을 줄인 말로서 전매추라고 사용이 되는데, 전박이 할 때 점, 메추리알 할 때 매, 추억할 때 추. 과연 전매추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MZ 퀴즈 전매추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합니다.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 만나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 월요병을 날려보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오늘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4918님께서 MC 퀴즈 계속 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아주 순수한 궁금증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2부에 항상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좀 알아보고, 다음 세대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조금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MC 퀴즈를 월요일마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와 이어지는 퀴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좀 답이 되셨을까요? 네, 4918님. 그러면서 우리 따라 부르신다 라고 그리고 4833님도 PD님 난입하신 건가요? 네, 제가 좀 한 번씩 난입을 하죠. 예, 이렇게 난입을 좀 한 번씩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다면 조금 더 난입하고요. 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이 없고 자꾸 시끄러워요,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 보내주시면 안 합니다. 예, 조금 상처받고 안 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 부끄럽지 말라고 제가 난입하고 있거든요. 예,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0019님께서 정답 보내주셨고, 오늘의 퀴즈, MC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

드립니다. 전매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MZ세대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점박이 할 때 점, 메추리알 할 때 매, 추억할 때 추. 전매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33님은 전매추와 힌트를 주셨네요. 점매추도 있다고 하네요. 점매추, 전매추. 과연 어떤 말일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2449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요 찬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18님, 0413님, 그리고 072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4918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냈어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들 뭐 우리 MZ세대 잘 따라가고 계세요. 예, 우리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850님 땡 출석 안 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안 왔다 하지 마세요. 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씩 가볍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예. 땡 출석 안 해도 잘 듣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문자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49님께서 극동방송 어플을 설치하는 링크 문자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안드로이드나, 그리고, 사과 핸드폰이나, 다운받는, 어플 다운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918님께서, 정작 다음 세대인 제 딸은 정답을 모르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 신조어가 워낙 빨리빨리 휙휙 바뀌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들이 쓰는 말은 또 굉장히 빠르게 달라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장 최신판 이 신조어 퀴즈를 한번 냈었는데,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조금 지난, 뭐 한 2025년도판 이런 신조어들을 제가 좀 내드리고 있어요. 예, 너무 쉬우면 말씀하십시오. 최신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06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3743님 은희의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행복 만족도가 너무 낮은 한 사람인지라 미디피디님 덕분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샬롬이라고. 저 덕분에 행복을 느끼신다니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이 항상 행복하거든요. 우리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우리 미니피디 충디와 함께하는 이 은희의 충전 라이브 우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MC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신청 찬양으로 들어왔던 2449님의 신청 찬양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십자가 군병 되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아, 앞서서 4918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엔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와 신명기 3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곤고했던 형편에서부터 우리들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첫 시간, 애굽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그 고난한 모습을 통해서 번영, 즉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하고 고난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벌써 문제가 하나 유출되었죠. 번영,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고 고난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끝없는 광야의 길을 위해서 모세라는 특별한 일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도 대했습니다. 또 애굽 땅에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의 발걸음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던 사탄의 세력과 괴계도 확인했어요. 다 우리들 구원의 여정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결국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패스오버, 즉 그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을 칠 때 그 죽음의 신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통과했습니다. 복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홍해, 즉 세례받는 일, 이미 바닷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어지는 여정에서 우리는 진안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늘의 만나,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생활하며 때로는 아말렉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여정을 통과하며 걸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시내산이었어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무엇 하나도 뺄 수 없어요. 함께 담겨있는 패키지였습니다. 그 다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성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죠. 성막, 성구들, 예배하는 삶, 또 여러분 물두멍, 또 번제단, 그 안에 들어가서 향단, 또 등잔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분의 동행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후반부죠.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안 나가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아가야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끔찍한 결과를 지켜보며 특별히 저는 그날 네 가지 권위를 여러분과 함께 상기했어요.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직분에 대한 권위, 우리 함께 존중합시다 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은 상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들 이 여정에 꼭 필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드디어 우리들의 시선은 이 맨 끝에 있는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4장을 향합니다. 누구의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그 여정을 다 이끌었던 두 명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택했던 민수기와 신명기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나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더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들, 절기들에 대한 가르침들, 제사드리는 방법,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나 므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이나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전하셨던 발람과 발락 사건 등등이 그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도 앞서 우리가 배웠던 영적인 원리들을 반복하여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번에 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모습과 의미를 묵상하고 이번 출애굽기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도 가데스바네아 이야기를 출발하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불순종 때문에 그날로부터 무려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불순종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길을 전전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지루한 훈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금 그 자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광야 40년이 지났고요.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 이스라엘의 광야 2세에 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듯 보입니다. 또 한 번의 기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앞으로 불러내세요. 오늘 민수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본향으로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너에게 맡겼던 내 사명을 모두 다 마쳤다. 하지만 너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아론은 내가 지명한 땅, 즉 호르산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렴.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34장인데 이세는 모세 네 차례다 말씀하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느보산 위로 오르라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 본문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는 좀 더 은혜를 주신 거죠. 느보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요르단 땅에 가보면 마운틴 느보라고 해서 느보산이 있어요. 그 산은요,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쪽 모압 평지 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맑은 날이면 저 건너편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하나님은 그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게 하신 후에 짧지 않았던 모세 사명의 길을 마감토록 해 주셨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이른 거죠. 그 무거웠던 사명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각자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온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론과 모세. 우리는 이 아침에 그들의 마지막 순간

오늘 조망하면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가르침들 네 가지 정도를 함께 붙들어 보며 이 아침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요? 네 가지. 첫째, 우리가 이 아론과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바는요, 우리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주인께서 오라 하시면 예 하고 가야 한다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방법은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겸손함이 자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론에게, 그날 모세에게 왜 아쉬움들이 없었겠어요? 왜 항변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왜 한 번 더 건의해보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바로 지척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마지막 느보산을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절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아시죠?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사명에 순종해서 숱한 마음고생들을 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온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하나님도 그 모세를 너무도 아끼셔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직접 나서서 모세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던 당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즉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아론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들의 죽을 장소까지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론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 끝까지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각자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니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침표가 있으며 그날은 곧 올 것이고 또한 그 기한을 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라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수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해도, 그래서 내 인생에는 결국은 가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쉽게 헤아릴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의 지지부진한 일, 덜 중요한 일들을 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고 그 일에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맡기시는 소유, 시간, 은사, 사명, 직분, 사랑,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왜요? 끝이 있음을 알거든요.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덜 중요한 일들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요, 당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기회를 입힌게 접힌게 되면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요. 언제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서야 좀 행복하리라, 그때서야 내가 행복해하리라 그러면서 오늘의 불만족을 참아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행복,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순종을 찾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마침표가 있을 것이고 그날 그곳에 난 서게 될 것이다를 기억하면 이것이 다 괜찮아지는 내년 이때쯤부터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오늘부터 순종하게끔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이 기회라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날은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이가 좀 젊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 일에 관한 우리들의 건의사항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쯤에서

모세 편을 들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자는 개편 아니에요. 저도 사역자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다 왔는데요. 왜 하필이면 느보산입니까? 아버지 제발 소원인데 저 가나안 땅에 모세 그 노종의 소원을 들으셔서 딱 한 발자국이라도 그 약속의 땅을 밟고만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그 걸음을 정하시고 본향으로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끝. 그분이 정하시면 끝인 것이군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저의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시에 큰 지도가 있었거든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가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 각자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예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공과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죠. 공과. 공과 과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예외 없이 각자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꾸중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인생 결산의 순간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공과 과 상급뿐이 아니라 이 땅에도 우리들 인생에 공과가 남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므리바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참고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살짝 오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너무 흥분한 바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말과 행동까지 더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팍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너희들 같이 패역한 백성들은 이 물을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나 그날의 그 실수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리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과입니다. 즉 잘못했다는 거죠. 결승점에 도착해 보니 그 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공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놓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지난한 그 40년의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이곳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게 뭐죠? 공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 그 애굽 땅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기도 전에 430년보다도 훨씬 전에 그들의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여기까지 이른 거죠. 여러분 위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믿었어요? 그 땅 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순간 믿음으로 외친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 결국 이스라엘은 그 홍해에서도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진행한 것이 공이라는 거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는 흔적이 남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던 백성들의 말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죠. 뭐예요? 과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했던 일에 대한 책임에서도 아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그거죠.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죽자 며칠을 애곡해요? 30일. 신명기 34장의 기록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이요? 30일. 아론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30일간 애곡했대요. 여러분, 30일간의 애곡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인생이 남긴 공과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를 가면 1907년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던 은자의 나라 헌미트 킹덤이라고 불렸던 조선 땅으로 온 한 여자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에 텍사스주의 앱윗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에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어를 배우던 과정 중에 그만 급성맹장염으로 인해 수술 중에 25살에 꽃다운 나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조선 땅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2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유언이 영향을 미쳐 바로 20명의 앱윗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를 만들죠. 그게 뭐죠? 그녀의 공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있는 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게 뭐냐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맞춰지는 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저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할까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공과가 남아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의 그 죽음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비록 저들은 가지만 그들에게 맡겨줬던 사명과 사역은 여전히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보시죠. 사람은 가지만 사명은 계승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가요. 저도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도 예외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품고 계셨던 뜻과 사명은, 그 사역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함께 올라갈 것을 명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민수기 20장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요. 그러자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해줍니까? 아론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맡겨졌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사명 임무는 그 다음 세대에게로 계승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엄숙히 바라보십시오.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다음 세대인 엘르아살에게 엄숙히 입혀줍니다. 단순히 그 직분만 계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는 의식이죠. 그 사람 아론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사람이 다시금 그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케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서가 맞춰져요. 그런데 신명기서를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데요.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동일해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역은 남겨져야 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죠.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충성스러운 인생 걸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알려드리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맨 처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여쭙죠. 여러분은 오늘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이 남아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의 인생길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또 그 꿈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저의 이 질문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살짝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계신 분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꿈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던져서,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꿈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매달 오는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게 제 삶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세계선교가 어떻고 다른 영혼이 어떻고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좀 잘했다 착하다 잘하고 있다 격려 좀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시죠?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여쭙니다. 여러분에게 그 꿈이 남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이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분 부르심에 대한 꿈, 당신께서 보게 하시는 일, 당신께서 나눠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 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꿈, 수많은 열매들을 내 주변에 맺히게 되는 꿈, 우리 교회가 그냥 동상동 사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새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로 소개되어지는 등등의 꿈 하나님과 관련된 부르심에 대한 꿈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가나안이에요. 애굽 땅이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쩔 땐 잘 안 돼도 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중간에 별일 많아서 쉽지 않다고 얼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축복들을 다 땅에다 쏟아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도 마세요. 중간에 내가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나는 안 돼.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미련했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야 하셨습니다.

0: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는데, 내 인생도 어련히 인도하시겠어. 이 여유를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며 볼레볼레 하루하루를 그렇게 걷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반짝하고 눈이 띄어지는 영양제 주사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루하루 기본에 충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나누고, 또 중간에 잘 안 돼서 넘어지면 실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일들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하루하루 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들을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를 그곳까지 이르게 해주시기를, 일단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이름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2: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1: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0: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 방송, 그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진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진아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이번 주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퀴즈 1부에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문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 말은 전매추라는 말입니다. 전매추, 전박이 할 때 점, 메추리알 할 때 매, 추억할 때 투. 전매추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매추, 우리 자매품으로는 저매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매추, 전매추. 과연 어떤 신조어일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맞춰주고 계세요. 예. 3743님께서, 점심 메뉴 추가라고, 매운 족발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고요. 예. 살짝 틀렸어요. 80% 정답입니다. 예. 우리 1395님 정답 보내주셨고, 5794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저 같은 60대는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어렵죠. 저도 30대인데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알아가야 하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MC 퀴즈 우리 5794님처럼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4918님께서 제가 일부에 그 찬양 띄워드릴 때,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으면 조금씩 난입한다고 했고, 여러분이 싫어하시면 제가 약간의 상처를 받고 그만하겠다고 했었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따라 부르니 더 친근하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 있으면 제가 또 열심히 난입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2850님께서 점심 따위. 급식만 먹어서 관심이가 없어요.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이 급식처럼 우리 창원극동방송의 권사님 한 분께서 항상 밥을 해주시는데 메뉴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급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기대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또 권사님의 솜씨가 굉장하시기 때문에 살짝 이 오늘 점심 메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다 MC 퀴즈 힌트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저는 뼈다귀 해장국에 이 달걀이 들어간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오늘 특식이었네요. 예. 여러분의 점심 메뉴는 뭐였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MZ 퀴즈 힌트가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또 우리 2부 왔어요 라고 0720님도 남겨주셨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현희 찬양 사역자님 찬양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게 오늘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720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876님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신청합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세상을 안 보려고 하는데, 아픈 마음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싶어요. 라고 우리 여수에서 언제나 보내주시는 강정혜님 신청 찬양도 혹시 오늘 못 띄워드린다면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918님 내내 난입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조금씩 난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 MZ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누가의 처방전 코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 이비인후과 원장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궁금한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의 고민상담소 함께합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전혜권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혜권 목사입니다.
0: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예, 오늘 또 MZ 퀴즈가 네. 앞서 나갔었는데 예. 오늘 나갔던 단어는 혹시 알고 계시는 단어일까요?
1: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0: 우리 앞서서 우리 60대라서 어렵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 목사님도 또한 어려우시군요.
1: 아, 어렵습니다. 예. 40대도 어렵습니다.
0: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너무 최신 문제를 내면 어려워하시길래 조금 지난 이것도 한 2024년, 2025년쯤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요 정도는 목사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저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걸로
1: 네,
0: 예, 이렇게 목사님을 조금 혼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여기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우리 또 모든 분들에게 또 항상 감사해야 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있는데 이 국수주의라고 하죠. 너무 자국을 우상화하고 또 다른 나라 깔아내리고 그런 거 아닌 건강하게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조금씩 커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지켰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1: 성경에도 나라 이런 그 고통을 겪은 선지자가 많이 있죠.
0: 예.
1: 뭐 다니엘, 뭐 느헤미야, 뭐 에스더 등 나라를 잃거나 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선지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0: 예.
1: 특히 에스더를 보면 나라를 잃고 또 외국에 살던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 위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0: 그렇죠.
1: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0: 네, 나라 잃은 서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서름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진 못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설움들이 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역사책에도 그렇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이 나라를 지켰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6월에는 더더욱 많이 느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말이 있죠. 이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1: 네.
0: 역사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불가능하다.
0: 아, 요즘 제가 보니까 역사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예. 좀 역사를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 미래의 힘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예. 뭐 공부하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렇게 막 파고들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뭐 국경일이나 이런 네. 빨간 날들을 보면 의미가 있는 날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런 날들 정도만이라도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날은 무슨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고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알아가면 좀 이 SNS나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것들조차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정도만이라도 좀 의미를 알고 또 그날만큼은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뭐 조금 실천이라도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태극기를 좀 단달하든지
1: 예.
0: 또 그 날 때만큼은 좀 거기에 잘 맞는 어디 뭐 박물관이나 역사관이나 좀 찾아가 본다든지
1: 네.
0: 아이들 뭐 공부시키면 공부 안 해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갔다 오면 머리에 다 심장이 박힙니다.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1: 직접 보고 느끼고
0: 네.
1: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상담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나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경험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아워십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0: 피아오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또 다른 궁금증들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죠? 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을 좀 내려줄 수 있을까요?
1: 일단 세상은 뭐 나라들이죠. 나라들은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잖아요. 예. 세상 권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악한 권세자들이 다스리면 교회의 존립도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나 뭐 중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어떤 연관성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항상 네. 잊고 살지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1: 네.
0: 말씀하셨듯이 우리 극동방송이 북한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1: 네.
0: 북한의 상황만 봐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1: 네.
0: 또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참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그래서 뭐 요 근래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항상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무조건 뭐 영웅만 있고 무조건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뭐 또 이렇게 정말 거기에서 힘써 싸우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를 무조건 영웅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누군가를 무조건 악인처럼 대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에 또 3.1운동, 만세운동을 좀 앞장서기도 했고
0: 예.
1: 또 신사참배운동에 그 거절하는 것에 앞장서기도 했고
0: 그렇죠.
1: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0: 네.
1: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타협하기도 했지만 또 힘써 목숨 걸고 지키기도 했고 또 6.25 때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학살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어떤 그런 정신들은 좀 우리가 나쁜 것만 보고 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에 대해 알아야 되지만 또
0: 네.
1: 무조건 너무 이제 또 나쁘다 뭐 엉망이다 하기보다
0: 예.
1: 그런 좋은 정신을 좀 우리가 좀 취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1: 네.
0: 뭐 소소한 방법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일단은 또 뭐 재미없는 얘기겠지만 법 잘 지키고
0: 준법 예 중요합니다.
1: 네, 뭐 이렇게 소소하게 질서 잘 지키고 뭐 이런 얘기 소소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0: 네.
1: 그냥 TV 뉴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0: 그런데
1: 그렇죠. 또 요즘은 정보가 너무 쏟아져서 또 다음 세대도 그렇고 뭐 어느 세대 뭐 20, 30대, 30, 40, 50대 뭐 60, 이렇게 다 또 세대를 구분을 해서 좀 뭐 이렇게 누구는 뭐 어떤 세대고 누구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세대별로 나눠지고 했는데 무엇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 지혜를 잘 키워나가는 것도 저는 나라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올바른 정치와 잘못된

0: 정치에서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이게 좀 저의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 나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신중해야 되지만 뒷짐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또 막 감정적으로 나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 신중하지만 지혜롭게 지혜롭지만 또 아주 신중하게 나라를 잘 바라보는 것도 이 나라 사랑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신중하지만 지혜롭게
0: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1: 지혜롭지만 신중하게 네. 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잘 잡혀 있다면 네. 또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0: 오늘 뭐 청소년들에게 참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1: 맞아요.
0: 사실은
1: 여기서 또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어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앞서 0019님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질문은 아닌데 네. 하나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딸아이의 고민이 전도는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쁨은 거짓말이다.
1: 아, 거짓말이다.
0: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간다. 좀 더 노골적으로 재밌는 곳에 시간을 투자한다.
1: 아, 그렇죠.
0: 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한다. 내 바쁨을 요즘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내가 한번 그냥 오늘은 시간 내줄게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가 교회 왔을 때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주는 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 맞아요.
0: 특히나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아이가 한번 교회 오는 것은 하루를 몽땅 투자해서 오는 거예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아침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걸 그 모든 것을 다 그 시간을 교회에다 투자를 하겠다. 아니, 그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니까.
1: 심지어 일찍 일어나서.
0: 네. 예. 그때는 우리도 교회도 그 아이가 교회 온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 그만큼 그 시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된다. 그건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1: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0: 네. 예. 그렇게만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생각할 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더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교회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아,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과연 어떻게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지.
0: 네.
1: 아, 금방 뭐 오자마자 하나님 믿고 저 교회 다닐래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0: 불가능하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교회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918님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부 상담소도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0: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요. 우리 PD님께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1: 예, 맞아요. 네,
0: 제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1: 예.
0: 싸웠던 입장과 싸우지 않았던 입장에서 예. 서로를 나눠보고 안 싸웠을 때에 누군가 복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이 특집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0: 네.
1: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특집 코너를 저희가 썸머 스페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롭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중심을 잡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또 주를 믿는 백성들의 기도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나라가 또 앞으로도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참으로 큰 고통과 아픔과 분열됨과 나뉘어짐과 서로 싸움과 서로의 정말 전쟁이, 이 마음의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의 선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러해서 악한 자들은 벌하여 주시되 선한 자들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3: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2: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1: 현재 시각 6시 34분, 35분 지금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서 우리 2026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내용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6월 20일 시온중앙교회에서 펼쳐지는 우리 어린이 잔치, 어린이 대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곳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잔치인 만큼 우리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우리 함께할 어린이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들도 함께할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 가셔서 정말 이 자리는 뭐 즐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선물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간식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즐거운 시간들도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이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찾아가 주셔서 우리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문자 보내신 분들의 내용들을 코너 중간에도 살펴봤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4918님께서 오늘 퀴즈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오, 요 정도 괜찮으시군요. 예, 조금 더 문제를 한번 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우리 정답 보내주시면서 70대라고 6765님께서 70대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해주세요 라고 힘을 주시는 문자도 남겨주셨고요. 0720님께서 오늘 저녁 김해에서 자취하고 있는 큰아들이 저희 집에 일이 있어서 온다고 하기에 한 가족이 모여서 앉아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충디님, 저녁 못 드시고 진행하시려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저녁 준비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9980님께서 전매추 점심 메뉴 추어탕 샬롬 남겨주셨고, 또 4833님 점심 메뉴 만둣국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4918님은 점심 메뉴 도시락과 충무김밥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4918님께서 어떻게 싸움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예, 연애할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주말부부를 하고 있으니까 싸울 시간이 아까

아까워요. 예. 조금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다음번에, 부부 고민 상담소 함께 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그때 함께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답도 발표를 해드려야죠. 오늘 MC 퀴즈, 전매추는 과연 어떤, 뜻의 단어일지 맞춰주시는 퀴즈였는데요. 오늘 정답은, 바로바로 점심 메뉴 추천이었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전매추 해줘. 라고 우리 MZ세대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자매품으로 점매추는 저녁 메뉴 추천도 있었고 아매추는 없을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아메추는 사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저도 아침을 쉬는 날은 잘 안 먹거든요. 예, 자느라. 아메추도 있는지 한번 또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먼저 등산화 당첨자입니다. 등산화 당첨되신 분은 바로바로 6675님입니다. 6675님 혹시 오늘 함께 하셨을까요? 네, 6675님 등산화 당첨되셨고 화장품 세트는 8093님입니다. 8093님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택배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우리 8093님도 화장품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6월 말에 까먹으실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실 때쯤 6월 말에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당첨되신 분들 모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번에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6월 말까지 잠시 잊고 기다려주시면 깜짝 선물처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당첨되신 두 분 6675님 8093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출석해요 PD님이라고 950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늦게라도 출석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앞서서 우리 퇴근 시간에 살짝 모습 보이는 햇님이라고 8720님도 보내주셨고 이제 줌바 댄스 고고싱 운전 중 생명 걸고 출첵 완료 3743 안됩니다. 3743님 듣고 계십니까? 운전 중에는 안 돼요. 생명 걸고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 잠시 정차하셨을 때 꼭 남겨주시고, 운전 중에는 절대 안 돼요. 예. 다음부터 이러면 혼낼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 함께 출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주신 어노인팅의 나의 슬픔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예. 제가 1부, 2부 중에 언제 틀어드릴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4833님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나의 슬픔을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불안함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져 올 때, 친구와 어색해질 때, 미래가 막막할 때, 무언가 명확하지 않지만 마음이 자꾸 조급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불안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지요. 다만 이 감정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걱정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는 그 감정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지요. 우리의 감정은 매일, 매 시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0: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은 마치 마음의 닻과 같습니다. 불안으로 흔들릴 때 그 닻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불안할수록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감정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마음이 휘둘리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어진 공부하기, 친구와 잘 지내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부모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 지금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그 고민에서 찾아오는 불안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지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불안한 마음이 오늘도 일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 안에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위한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의 유업, 열방, 기도 응답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한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열방의 유업 중에 작은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시편 2편 7절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두 구절 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절들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지 않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 다 동의하듯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하반부를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열방은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읽을 텐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당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된 통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읽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과 4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건데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

공동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울러 열방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서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 따로 써 있잖아요. 거기서도 저 상세히 다뤘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반부에 보면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세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니케 건불의 책에 보면 그게 나온 내용인데 아주 잘 이제 학자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뭐 옆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스라엘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근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제 메시아, 종으로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참 이스라엘,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하고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말한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저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도 이사야서 54장부터 나오는 내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 2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열방이죠.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가 그분만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적으로만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요. 오늘 한국교회 해외 선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와 관련된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급속도로. 왜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살

그러면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 가시는 크게 다섯 주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 게 더 피스잖아요. 저거. 그러면서 저기 더 피스 안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교 핵심이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햄살 선교고요. 그러면 저걸 더 피스라고 쓴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지은 이름인데 좋아서 차용해 왔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 근데 이 삶을 살 때 핵심이 뭐냐?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이펙터.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유업. 이게 연결돼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유업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부를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었죠.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러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세 가지 면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하세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만큼 강조하시니 일곱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면서 그걸로도 예수님이 성이 안 차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스리면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대조법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대조법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세 번째,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기도응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먼저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양쪽에 두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의식만 내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쪽에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둘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대면 안 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환경,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니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은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들이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은 run after 혹은 seek after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가서 뭘 위해 구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아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시면서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쭉 살펴보더라도 이걸 명확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척 십자가 복음 1단원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도응답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한 번씩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3번이나 나와요. 기도응답은. 14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보면 두 번 연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문맥을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상호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거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때

0: 우리 각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질적인 면은 아닐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도 응답은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3일째 사이에 상호 내주 그 친밀한 교제, 교회가 그래 연합해서 그리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 이 영성과 섬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을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류한 기도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달리 뒀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유업 중에 일부를 살펴보되, 열방의 유업과 기도 응답의 유업을 살펴봤는데 두 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놀라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의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이죠.
3: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3: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3: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3: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0: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병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 촬영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도 문혁이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문혁이 총동원으로 들끓는 가운데 네.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0: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제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0: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팔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예, 예.
1: 네.
0: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외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기울을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

0: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이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었는데요. 5766번님께서 동역이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동역.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세 곡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이미 성공한 위인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요,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행정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용호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배우는 것만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앙과 더불어 잘 개발해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휴대폰을 96번이나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휴대폰의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내 영혼의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디톡스입니다. 지금 잠시 이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첫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은 내 호흡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쁨이 미덕이 되고 멈추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연평안의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띄워드립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에 쌓인 독소를 디톡스 해봅시다.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소리엘의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창세기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네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떼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얍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일곱 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게 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17절에서 33장 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

0: 98.1MHz
1: 진주 FM 92.5MHz
0: HLDD
2: 극동방송에서 11시를
3: 알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야기 부른 우리는 복이 있다 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복 같은 것처럼 내 삶의 조건이 제법 괜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상태. 그런데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구하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이사야 53장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미래와 생사 화복을 물어봤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봤다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두운 시도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 브라운과 엘레베이션 월십이 함께한 Trust in God,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그리고 제르미 캠프와 에드리안 캠프가 함께한 Worthy of It All, I Exalt Thee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성도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던 폴리캅은 90세가 다 된 나이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요,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는 일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인품이 어찌나 훌륭했는지 폴리캅을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의 기도를 듣고는 결박을 풀고 나귀에 태워 극진히 호송했습니다. 이런 폴리캅을 처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헤롯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 부르며 제사에 참여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내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캅을 묶어놓고 맹수와 불로 위협을 했으나 폴리캅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곡은 연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포스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기도 해서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세상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악한 영이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이 필요해 희주일의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같이 있는데 아시죠? 바디미오가 눈을 떴다네 했을 때 이렇게 두 눈에 손을 가리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열면서 아, 이 율동을 그 1, 2, 3, 4절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교육받았던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별그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죠? 그런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선택하곤 하죠. 내가 이만큼 참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셔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특권이자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계산과 요구를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초롬의 순종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부영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4U의 사랑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의 감사위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탈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들려드릴게요.

0: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과 오버플로우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찬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1: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유흥이나 재미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수많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과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혹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당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이야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신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지금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지순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 나오게 된 지순희 선교사님,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권 유린의 상황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지순희 선교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의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신 지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지요.
1: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우리,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라는,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디 어느 산에 꿀이 있단 말이. 그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아 그 중국이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네 직장, 그 직장장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 시켜서 누구 말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그 이렇게 그 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염소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 개, 그때는 염소 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 개를 싸달라고 돈을 늘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댕기면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야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해산 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 읍이란 데 있거든요. 보천군 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아무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즈뭇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천중대에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원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아 따라가겠다. 어, 체온이었는데 너무 가겠다 해서 가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야,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암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 안 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배랑인데 배랑을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 그래 배랑 꼭대기에 또 올라서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을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걷으니까 그 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애들이 막 지어서 막 뛰는데 눈이 새까야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그다란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저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0: 추우니까 잠시 그 갠집에 들어가 있다가 개가 너무 짖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지. 군인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지금 산타기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젊은 아이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산속을 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아야, 그다음에 이건 오전 이 밭 가운데로 왔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대를 옥수수 따고 옥수수 대를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군데군데 여러 개 있더라면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 또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제는 한 조쯤하면 그 내가 숨은 볕집 속으로 볕집 그 앞으로 오는데 너무 바빠서 야, 그 바쁠 때 이게 어금이 저린다는 게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총살이구나. 야, 오늘 저녁에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별리마 달리마 날 좀 살려달라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그 눈으 밟는 소리가 빠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자잘하게 하고서 곧 짬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 여기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게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범순아 불렀더니 그러나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 네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야, 세상에 기차다. 네 어떻게 그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놈만 뒤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놈만 어디 있어. 그놈은 너무 바빠서 저 옥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놈은 그 군대들이 어디로 가 모르겠다. 어디로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지고 그 다음에 해체설이 그 부럽고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 나 달 자기는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 자기는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에겠다 꼬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산동으로 갔어요. 산동 가서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산동에서 돈 한 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 게 그래도 두 달 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이게 어제는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족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 좀 나로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은 못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진기 이런 흉내랑 내면서 주사만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아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아 어서는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밟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1: 그렇게 지순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리는 후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화해 무기를 조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게임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무기 조달 체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세포 등판 종축장에서 가축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돈줄줄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로 환산해 무기를 조달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미 오브 드론 보너스 제도를 통해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공격한 실적을 점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드론 부대는 이 점수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력 사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운영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지휘 체계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최근 드론과 로봇, 레이더, 인공지능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오판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와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와 탱크에 의해 희생됐다며 당시 짓밟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청춘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 세대의 열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태난먼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고 화해와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1919년 5.4운동은 기념하면서도 태난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대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묘지 참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단체인 태난먼 어머니회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에 약 2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모아 조달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PURL 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에도 자위대 인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살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제 공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3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외국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여행 소재 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등재지인 서천과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의 완충구역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과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 생태계를 폭넓게 포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두샨베에서 한 타지키스탄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존 코리아 페스티벌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 인사와 시민, 재외 동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K-POP 경연대회 결선이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K-POP 월드 페스티벌 글로벌 예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연단이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놀이, 관광, 뷰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타지키스탄 제2의 도시인 후잔트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타지키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모성 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를 선전하며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식량을 특별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12명을 둔 여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 식량과 생필품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종축장에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와 염소,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내각 수의방역부문과 노동당 조직기도부, 국가정보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전면적인 봉쇄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태만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방역과 과도한 밀집 사육, 폐사 사실 은폐와 장부 조작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폐사한 가축들의 평양 중앙 종축장에서 내려보낸 우량 종자로 확인되면서 현지에서는 단순한 방역 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추진해온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업의 성과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간부들과 관리 인력들은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

상황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역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과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헌납 규모를 할당하고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를 애국운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과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헌납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헌납 규모에 따라 당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확보와 체제 결속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시작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안주, 양덕은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4도, 안주 13도, 양덕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0: 12도, 강계 10도, 자성 9도,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신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과 신계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과 신계 2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8도, 장진 5도, 풍산 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무산에서만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1도, 무산 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7도, 운기 15도, 무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기업을 세운 콜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랄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친구 되시는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울 때,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에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할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타임 잡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롤모델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0: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이든 혹 너의 그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의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정착 1년쯤 됐을까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 또 도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두 달 정도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지 이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개 계절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0: 네.
1: 지금은 봄 거의 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제 시기들을 경험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
0: 네.
1: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0: 네, 많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너무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너무 저한테는 뜻밖이고 어쨌든 그 하나원에서나 다 그거는 배우고 나왔지만 네. 여기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1: 요양보호사요?
0: 네.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네. 시험을 쳤어요. 시험 쳐서 합격까지 됐어요.
1: 세상에. 네. 어떻게 바로 합격하셨어요?
0: 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1: 네.
0: 네. 그래서 그 합격까지 받고 나니까 자신심이 생긴 거예요. 네. 자신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1: 요양보호사를 합격하기까지 요 직접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0: 네. 네. 필기, 실기 다 있어요.
1: 직접 해보는 실기.
0: 네. 실습했죠. 실습. 한 달은 실기고 한 달은 실습이에요.
1: 직접 가서 네. 경험을
0: 네.
1: 해보고.
0: 여행시설, 주간보호센터 제가까지 다 실습 나갔었어요.
1: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0: 네네.
1: 언제부터 그럼 일하실 생각이세요?
0: 그게 이제는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네. 한 달 후에야 자격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지만이 그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좀 중국에 있는 집에도 갔다 와서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결심이에요.
1: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네. 계신 거군요. 성교차.
0: 네네.
1: 아, 더 많이 다녀오세요. 일본도 네. 있고 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0: 중국에요.
1: 중국도 다녀오시게요.
0: 네.
1: 가족분들이 있으니.
0: 네네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1: 네. 자제분들이랑 얘기해보셨어요?
0: 네. 영상통화하거든요.
1: 곧 엄마가 가겠다.
0: 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저 언제부터 간다 간다면서 못 가고 지금 몇 달째 미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매일 물어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못하겠구나.
1: 네.
0: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출근을 할 거예요.
1: 사실 근데 자제분들이랑 헤어지신 지 지금 1년이
0: 1년 지났죠.
1: 지나셨어요.
0: 네. 지났어요. 1년.
1: 너무 보고 싶으신
0: 네,
1: 것 같아요.
0: 1년 반 거진 됐어요.
1: 또 오시는데도 기간이 네. 있으셨으니까. 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날 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제가 괜히 설레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이 보호사로서의 1년 차의 모습, 2년 차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0: 네.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1: 이게 요양보호사를 여기서 자격증을 따도 네.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게 네. 선생님이 또 1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국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1: 네.
0: 네. 거기 그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자유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0: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1: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막을 네. 올리셨는데 네. 선생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0: 네. 그때 가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다른 것 공부에도 이렇게 도전해볼 생각도 있고요.
1: 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0: 무슨 간호조무사 같은 거.
1: 간호조무사. 네.
0: 그런데 다른 데도 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쭉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번 더 배워보려고요.
1: 아, 배움에 대한 열정이
0: 좀 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1: 와,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0: 네.
1: 또 시간과 여건이 되면 바로 배울 수 있는
0: 네.
1: 그런 것도
0: 너무 편리하잖아요.
1: 맞아요. 정말 네.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음 네. 세대 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0: 맞아.
1: 우리가 부모님 세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나눌 수 있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배우고 네.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1: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0: 네.
1: 왕래가 가능해지고 복음 통일이 됐을 때
0: 네.
1: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0: 아, 그때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에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거를 고향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싶어요.
1: 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복음을
0: 네네.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0: 네네네.
1: 그런 꿈이
0: 네.
1: 머잖아 현실이 될 줄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0: 네.
1: 다음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0: 네.
1: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또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신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내 주 하나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찬양 전에 우리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몸소 함께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벽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소망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되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4: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3: 네.
4: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성교사님도 만나시고

0: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예.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극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네.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범 수용소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 저희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도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1: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0: 네.
1: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원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0: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

0: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극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고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네,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1: 네,
0: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복음의 여정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길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복된 길에 여러분 혹시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은 모두 같은 의미의 길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는 삶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여정에 모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천국 길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받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지가 흔들림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옛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옛날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은 사라져가고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이제 부드러운

0: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헤매이지 않고, 쓴뿌리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길, 천국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또 천국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정에서 만난 길동무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걸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20mm, 황해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8도, 서울과 대구, 목포와 여수가 16도, 강주가 15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이 1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13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대전이 28도, 춘천과 서울이 27도, 개성과 목포, 여수가 26도, 평양과 부산,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18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복음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역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

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이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세리, 그 세리는 죄인이지요. 세리는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가 발견한 것은 자신은 너무나 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몸부림이 그의 기도였고 그런 기도가 그 낮아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받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깊고도 깊은 절망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으니 기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기뻐하게 하소서.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지 못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장애물을 웃어넘기는 여유를 허락하소서. 사람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인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사탄이 속이는 말을 무시하게 하소서. 유혹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는 나를 협박하지도 불행을 예고하지도 않으십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싸워 얻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나이다. 도와주소서.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자비하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껏 쥐고 계시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느끼는 아픔, 내가 겪은 어려움과 슬픔만을 생각한다면 고난의 시간이란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란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죠? 나의 연약한 성품, 모난 성격, 원치

하라는 성향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다듬어 주시면 예술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그 최고의 작품이 될 것 믿으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브니엘, 저야만 이기는 영적 씨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잘 만나세요? 아니, 만나신 경험이 진짜 남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험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윈저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링컨이나 뭐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웅 위인이 되신 분의 미덕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자격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32장 24절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우리 뒤에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미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며칠 전에 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좀 다릅니다. 평소에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야곱에게,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의 영적 순례에서 이 창세기 3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쭉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야곱, 하나님을 잘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 32장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산마루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귓가에 와서 속삭이신 하나님, 마나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사실은요 되게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딴지 거는 하나님, 씨름 걸어오신 하나님, 싸우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냐 하면 내 기대, 내 경험치, 내 누적된 나 인생살이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온 긴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그 밤중에 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덥석 나타나서 허리를 딱 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고 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야곱은 누구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야곱처럼 가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믿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했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집회, 기도 집회, 부흥회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영감 받은 것을 보면서 영감 받았던 신앙들,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도가니 속에서 도취되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야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일대일로 만난 저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존하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요, 집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이미 야곱은 했고요. 이 두 번째 마나임도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이 생겼는데 외삼촌 피해서 도망오다가 그 하나님 만났고, 오늘 저녁은 그 가족도 없어요. 이 밤에 홀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요. 야곱은 세 번 다 하나님 만났는데 세 번 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깜짝, like 덮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27장, 28장, 29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응답, 아니 저 31장에서 봤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두려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씨름 걸어온다니까요. 씨름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가장 야곱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뭐 우리가 여자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우물의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건장한 남자, 힘센 남자였어요. 근데 그 환도뼈를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길들여지고 따뜻하시고 나를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속에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누가 그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위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초래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속이는 자 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딴지 걸었던 친구예요. 쌍둥이 형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었던 친구가 야곱이에요.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한평생을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제대로 원어를 잘 반영한 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적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씨름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켜잡았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평생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에서하고 씨름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죠. 똑같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 뒤, 그 상황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삿바싸움하고 있고 밀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한평생 움켜짚고 싸우고 속이고 했던 모든 이 움켜짐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 갈망하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Blessing, 바루크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형도, 삼촌도, 아내들도, 자녀도 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진정한 영적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변두리 계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외곽이 계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씨름판이 부러워질 때는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쩌다 하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때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움켜잡는 자, 속이면서 움켜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자니 너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저 움켜지며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은 항상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 하나님한테 꽉 매달린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씨름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인생에 나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는 성공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잘 되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덧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 나 인정함.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의 삶 속에 빠져. 몰골이 꼴이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 바뀐 사람,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참 질문으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성경도 야곱 이기지 못했고 또 나중에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그 왜냐면 야곱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선포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냥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씨름하는데 여기 여기 이제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 고관절을 여기 우리말로는 치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해요. 터치.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뿅 하니까 고관절이 그냥 부러졌어. 그 힘센 사람의 고관절.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임재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연약함. 신성한 씨름꾼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야곱은 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명칭과 존칭과 장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적인 탑쌓기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3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음부터는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그 평생 그 이후로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후의 후손들도 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지만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뭘 리마인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야 강한 것이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이제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내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 그 밤중에 유일하게 믿고 한국까지 왔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0: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I am just.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앞두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I am merciful.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제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않았던 못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보고, 당신만 보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임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한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양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눈치도 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리저리 살피실 겁니다. 살피시다가 눈치도 보시겠죠? 물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 두 글자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함께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본향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욥기 6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올 때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통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원망 말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기쁨되게 하소서. 나의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일, 모든 상황도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분노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탈출구가 되신

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힘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함께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고통도 견딜 수 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00님께서 오늘도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9538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5504님 하나님의 말씀과 극동방송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교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순복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 신학대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그편 끝에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죄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투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인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깨지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페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 던져서 피터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이 이기풍 깡패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라는 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다 때려보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오늘 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페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종이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원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 겪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 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은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청해야 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3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

0: 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교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군산 해망동 교회 박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 곧 믿음 좋음이라고 착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독선과 고집과 편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눈물로 원하셨던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를 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 신앙을, 오직 순교자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6월 9일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함께이고요. 샵0981번으로 함께라고 남겨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함께 두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함께잖아요. 함께한다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까, 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목사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로 네.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코너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주막이 되자.
0: 네,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네. 주막이 되자. 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자.
1: 네. 근데 차별이 없어야 되고
0: 그렇지.
1: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0: 그러니까 말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누구나 오라 그래놓고 장갑이 있습니다. 학력 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1: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실은 속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그렇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찬가지로 34절인데요. 지난주에는 다른 부분에서 퀴즈를 내드렸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줬다. 네.

0: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 자녀들을 네. 이렇게 해주고
1: 뭐 케어해준다.
0: 그렇죠.
1: 이런 거죠.
0: 그렇죠.
1: 네,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으로 또 퀴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줬다.
1: 네.
0: 라는 건데 이렇게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지난주에 목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주로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목사님은 공간에 주목을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그 공간,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죠. 지금 34절에 나오는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응급처치를 한 후에
0: 네.
1: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워서 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실어줬다. 뭐 이러면 우리 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와서 돌보아주니라가
0: 그러니까요.
1: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흐를 건데
0: 네.
1: 이 돌보아주다는 말이 에피멜로마이라고 돼 있거든요. 에피멜레오마이인데 이건 돌보아주다가 맞는데
0: 네.
1: 이게 일회성의 돌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약 발라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밤새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호하는 매우 수고가 담긴 행동이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분도 가던 곳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가다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상처난 사람, 사고당한 사람을 만났으면 응급처치 해주고 가잖아. 그럼 우리가, 어이구, 저 사람 너무 검사하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명함 주고 가. 그러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뒷일까지 책임지려고 저러네. 훌륭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기가 가던 일정이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건 일회성은 뭐 쉽다는 말도 좀 웃겨.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거는
0: 네.
1: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 들어요. 재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다른 일에 대해 조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배불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아니 성장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곁을 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뭐 봉사하고 사람들 돕는 데는 재정을 쓰는데 아니 우리 교회 조금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그런데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찢잖아요.
0: 맞네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찬식이 있잖아요.
0: 네.
1: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예식을 하나 만들 거야. 이제부터 이거를 해서 나를 기억하는 거야. 2000년 동안 수만 번 예식을 해야 돼. 이렇게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0: 네.
1: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거든요. 아남네세스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뭐냐는 거야. 이것이 이 성찬이라는 그 행위, 그 의식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는 거. 이것은 자기 피를 흘리는 거. 니네도 나처럼 니네 몸을 찢고 니네 피를 흘려서 저 사람들 살려라.
0: 아.
1: 그게 성찬이에요.
0: 예.
1: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돌보아주다는
0: 네.
1: 조금 상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내가 피해 안 보는 선까지는 우리가 해. 근데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35절에 이렇게 돼요. 이분이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0: 네.
1: 그 이튿날이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뭐하라? 돌봐주라. 똑같은 얘기죠.
0: 네.
1: 그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보세요. 자기가 할 만큼 했어.
0: 네.
1: 그것도 참 너무 큰 뭐 희생이지.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분이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돌봐줘서 이 사람이 자기 갈 바를 갈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줄게 이래요. 자 여기서 질문이야.

0: 비용이 더 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얼마까지 더 쓸 수 있어? 자, 내가 주인이야.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은 데나리온 두 이 데나리온이야. 자, 이 데나리온을 썼어.
1: 네.
0: 어? 이제 내 돈을 써야 되네? 그 얼마까지 더 쓸 수 있어요?
1: 이 데나리온.
0: 그 이상 안 써. 내가 어떻게 알고?
1: 그렇죠.
0: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게 이렇게 했거든. 네,
1: 더 들면.
0: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그 이 데나리온 안 쓰는 도둑도 있어.
1: 그렇죠.
0: 야 이거 운 좋은데 이러면서 그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근데 돈이 더 들 수 있잖아.
1: 네.
0: 뭐냐면 주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
1: 아, 약속을 믿으면
0: 돌아오리라 약속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거 갚아줄게. 이거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1: 그렇죠.
0: 맞잖아요.
1: 네.
0: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데나리온을 쓰는데 이 사람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와서 갚아준댔으니까. 그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이 오기는 뭘 오겠어 하면은 1원도 더 못 쓰는 거야.
1: 그렇죠.
0: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 아.
0: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야.
1: 아,
0: 주님이
1: 좋아.
0: 내게 와서 다시 채워줄 거라는 믿음. 그것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그 어떤 사역이 다르고
1: 그러네요.
0: 그런 공동체는 행함이 다른 거예요.
1: 어.
0: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1: 그치.
0: 네가 믿냐?
1: 아 근데 너무 찔리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저는 믿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일상에서는 못 믿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지금 이 내용이 그냥 믿으면 할 수 있는 거고
1: 네.
0: 못 믿으니까 그건 내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을 추상적으로 가면 믿습니다. 오시죠. 이러고 네. 말면 되는데 실제 영역으로 따보면 예를 들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재정을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갚으실 거야. 주님이 채워줄 거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 네.
0: 그거하고 사는 건 같아. 그게 다르지.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러면서 사는 거지.
1: 그렇게 살고 있죠.
0: 큰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대 공동체. 그냥 정말 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영적 트라우마 센터가 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또한 그 이상으로 상급으로 나를 뭐 충만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1: 네.
0: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 그걸 다시 이 부릴 듯 불피워 가야 된다는 거죠.
1: 네. 네. 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엄청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재정도 많아야 되고
0: 그렇지.
1: 사람도 많아가지고 돌봐줄 사람들도 막 그냥 줄 서 있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느낌인데 네, 네. 그게 아니네요.
0: 네.
1: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믿어야 사실은 뭐 재정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아무리 많아도 1원 한 푼 못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난 없는데도 막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두랩돈인데도 막 내놓는 그 가부 같은 그 성경의 그 분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주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거야.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자주 하지만 믿음이 행동화되는 거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 그게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비결인 거죠.
1: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0: 네.
1: 뭐 조건이라고 네. 하긴 좀 그런데요.
0: 네.
1: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0: 네.
1: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면 나는 어떤가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0: 네.
1: 합니다. 자, 살리는 말씀 장유중앙교회 이경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덥고 팍팍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지만 하늘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함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 함께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 봐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만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꿈에 재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서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0: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 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3편에서 16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노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오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 같습니다. 물에서 살도록 창조된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란 즉 죄를 지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지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자리에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정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과 비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말하게 되면 책망이 되고 행위보다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게 되면 비난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두려워했다. 이것이 죄의 사실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0: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 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결국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숨길 필요가 없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가난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가난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수치심으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의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어 있기에 잘못된 자기의와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수치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범죄한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지배를 받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대면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진리를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 진리 앞에 선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심을 해결받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되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조차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정확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정광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2: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1: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 방송 그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학계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멈추어 살피고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말씀은 멈추어 살피고 다시 세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7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30년 일제 강점기를 보냈는데 그 시간에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70년이라는 것은 곧 그 자신들의 땅도 아닌 바벨론 그 땅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 지배하에서 종살이했던 삶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가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들의 이제 괴로운 그 시절은 다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서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재건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하는 중에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는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외적인 방해 장애물을 통해서 중단되었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시간이 더

늘어나자마자 이제 그들의 마음조차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열정은 식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은 좀 더 있다가 하면 되지.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집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터가 필요하고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필요해. 기경하고 그러한 일을 먼저 우리의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먹고 사는데 바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장애물이 내면의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 삶이 더 우선이야. 내 집이 더 우선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이 판벽한 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이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판벽하다는 말은 잘 꾸며진 집, 내부가 아름답게 장식이 잘 된 그러한 집을 가르쳐서 판벽한 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은 화려하고 또 너희 집은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면서도 이 성전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벽한 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분명 필요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지은 성전, 이것을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집, 내 사업, 내 생계, 내 안락함,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5절, 7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멈추어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6월은 1년의 한가운데로 가는 그러한 달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 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삶을 삶으로 보면 열심히 달려온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궁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활을 잘 쓰는 궁수라 할지라도 이 방향을 잘못하고 있다면 명중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잘 맞추고 있어야만 비로소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의 첫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멈춰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멈춰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삶의 방향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결과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수확이 적으며 먹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백성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삶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삶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낮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를 보면 행복한 나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삶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 사회에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한마디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유는 늘었지만 만족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이 가졌는데 불행합니까? 답은 하나인 겁니다.
그 가정

가진 것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좀 부족해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좀 더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이 늘 했던 말이, 우리 할머니가, 야야, 난 죽지 못해서 살아. 내가 살아서 뭐하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자라보니까 그건 난 더 살고 싶다, 일에 힘들어도 더 살고 싶다, 그런 말인 줄 그때 알았어요. 아, 얼마나 더 살고 싶었으면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 좀 더 빨리 죽고 싶다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의 소유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두 번째, 나의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문제,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물어볼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멈춰서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건물보다 무너진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나의 결단이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 무너진 것을 재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삶에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삶의 빛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마다 앉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녀들의 삶은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겨울날 지혜로운 노인에게 한 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 노인이 벽난로 앞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집게를 가지고 와서 활활 타오르는 헐겋게 달아오른 이 숯을 하나 집어서 밖에 벽난로 바깥에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벌겋게 달아있던 숯이 한순간에 금방 순식간에 그냥 검게 탄 숯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숯을 집게를 가지고 다시 숯을 집어서 그 불가운데로 던집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이 숯이 활활 타고 벌겋게 다시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네. 불에서 떨어져 나온 숯이 금방 식어져 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은 금방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젊은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나?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신앙을 불태워야만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내는 그러한 시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도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삶과 자기 집의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신앙의 불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냐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혹시 여러분 나의 기도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에서 떨어진 숯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다시 신앙을 다시 내 삶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살피고 다시 세우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백해봅니다. 멈추어 살피고 다시 세우라. 아멘. 우리가 다시 예배를 세우고 다시 기도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

멈춰서서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8절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은 내가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어떤 일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3순위쯤에 저기 뒤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는 가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삶의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큰 것부터 할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든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러한 순종을 원하실 때도 예, 주님, 기꺼이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그 삶을 축복하신다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우리 진주 대광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답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 주님 나는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는 늘 실망하고 너는 늘 넘어지고 너는 늘 네밖에 모르는 거 내가 다 알지.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0: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너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점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같이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삶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남은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